chata thonu ga ganga oya tejoni ta da ga si masi jang dopa teni me pa ta chatong tong ta ko khwanang changi do no ta ko da o ta khun jo jana aji tija zo ma thong me o tge do chena ra thonu machine ta wa ga samazu sandu me ni yeka zu chen jo ni tamo yin na ta da ga yang ta ga chata thok me nu ta gre es te dang na dan jha ka wa as ko nu ta ke ti chi samata sani gan ta tong jana ti kap sa samata zi tong na da wa ko ji ma thu ni ᱟᱦᱟ ᱡᱤᱢᱟᱛᱷᱱᱟ ᱭᱟᱨᱟᱥᱴᱤ ᱡᱮᱭᱚᱱᱟ ᱨᱮᱱᱫᱟ ᱟᱦᱟ ᱛᱮᱴᱚᱱᱤ ᱣᱟᱠ ᱪᱤᱜᱨᱩᱛᱮ ᱤᱧᱡᱱᱟ ᱭᱟᱝ ᱣᱟᱠ ᱪᱟᱥᱛᱟᱝᱱᱟ ᱟᱡᱩᱛᱟᱜ ᱥᱟᱢᱟᱡᱜᱮᱡ ᱡᱤᱨᱤ ᱟᱛᱟᱛᱟᱜ ᱪᱤᱜ ᱴᱷᱚᱠᱢᱮᱱᱟ ᱫᱟᱢᱚᱭᱱᱟ ᱪᱤᱜᱨᱩᱛᱮ ᱭᱟᱨᱟ ᱧᱮᱛᱟᱜᱱᱟ ᱭᱟᱨᱟ ᱚᱱᱟ ᱪᱤᱨᱛᱩᱭᱱ ᱟᱦᱟ ᱠᱷᱟᱢᱚᱭᱱ ᱟᱛᱟ ᱟᱡᱩ ᱥᱮᱡᱤᱜ ᱠᱚᱨᱛᱟ ᱠᱚᱱᱮ ᱡᱮᱥᱮᱱᱚ ᱛᱟᱨᱛᱟ ᱟᱛᱟ ᱥᱮᱡᱤ ᱪᱮᱨᱣᱟᱛᱟᱝ ᱢᱟᱨᱣᱟᱛᱟᱝ ᱠᱷᱟᱣᱟᱭᱚᱠᱟᱡ ᱛᱟᱱᱫᱤ ᱠᱟᱢᱱᱤ ᱤᱧᱡᱟᱡᱜ ᱠᱟᱛᱤᱪᱤ ᱛᱟ ᱥᱟᱢᱟᱥᱤᱨᱩᱝᱟ ᱣᱟᱠ ᱛᱟᱜ ᱥᱟᱢᱟᱛ ᱡᱤᱜᱢᱮᱱᱤ ᱛᱟᱢᱚᱭᱱᱟ ᱪᱮᱨᱮᱡᱱᱟ ᱟᱛᱟ ᱭᱟᱨᱟᱥᱴᱤᱜᱨᱩᱛᱮ ᱭᱟᱨᱟ ᱱᱟᱨᱢᱩᱭᱱ ᱛᱮᱭᱱᱟ ᱫᱟ ᱪᱮᱨᱮᱡᱱᱟ ᱣᱟᱠ ᱢᱟᱨᱟᱛᱟ ᱠᱷᱨᱜᱮᱱ ᱡᱚᱛᱚᱯ ᱠᱤᱣᱟ ᱢᱟᱨᱮ ᱱᱟᱨᱢᱩᱭᱱ ᱜᱚᱨᱛᱟ ᱡᱚᱫᱟ ᱪᱮᱨᱮᱡᱱᱟ ᱢᱮᱴᱨᱚ ᱥᱟᱢᱵᱩᱜ ᱣᱟᱠ ᱛᱟ ᱠᱷᱨᱜᱮ ᱪᱤᱜ ᱠᱚᱨᱟᱱᱡᱮᱱ ᱨᱩᱪᱠᱚᱱ ᱢᱟᱨᱮᱭᱟ ᱚᱭᱟ ᱛᱤᱜᱮ ᱛᱟ ᱫᱟᱜ ᱥᱤᱱ ᱡᱟᱠᱟᱣᱟᱥ ᱛᱟᱜᱟᱛᱟ ᱫᱟᱜ ᱟᱹᱱᱭᱟᱹ ᱢᱮᱞᱮᱱ ᱵᱟᱥ ᱟᱛᱟ ᱫᱟᱜ ᱪᱷᱟᱹᱛᱤ ᱛᱟᱵ ᱠᱚ ᱟᱹᱱᱭᱟᱹ ᱡᱮᱡᱩ ᱢᱟᱭᱚᱱ ᱫᱟᱱᱫᱟ ᱛᱮᱱᱡᱚ ᱱᱮ ᱧᱟᱝ ᱫᱟᱨᱣᱟ ᱛᱟᱱᱫᱨ ᱠᱟ ᱥᱤᱜ ᱥᱤᱜ ᱪᱷᱟᱯᱪᱮᱱ ᱨᱤᱜᱚ ᱟ ᱪᱷᱟᱱᱫᱨ ᱠᱟ ᱫᱟᱜ ᱢᱟᱴᱷᱩᱱᱟ ᱟ ᱛᱟ ᱫᱟᱜ ᱫᱚᱢᱚ ᱜᱚᱣᱟ ᱠᱟᱛᱟ ᱟ ᱪᱷᱟᱯᱪᱤᱝ ᱜᱮ ᱱᱚᱢᱚ ᱛᱟᱱ ᱡᱤᱜᱤᱱ ᱨᱤᱨᱟ ᱭᱚᱥ ᱠᱤᱣᱟ ᱛᱮᱱᱚ ᱛᱟᱵ ᱠᱟᱛᱟ ᱟᱡᱚ ᱟ ᱞᱚᱯᱴᱟᱭᱱᱟ ᱪᱚᱠᱚ ᱛᱟ ᱟᱱᱡᱤᱫᱚ ᱭᱚᱠᱚᱱᱚ ᱫᱚᱢᱚ ᱜᱚ ᱥᱟᱪᱚᱠᱚ ᱱᱟᱜᱟ ᱪᱷᱟᱱᱫ ᱢᱟᱨᱟᱱ ᱡᱩᱜᱚᱨ ᱛᱟ ᱡᱚᱛᱟ ᱪᱷᱟᱱᱫ ᱥᱤᱜ ᱥᱟᱢᱟᱭ ᱡᱩᱫᱟ ᱠᱮᱪᱮᱱ ᱨᱤ ᱛᱮᱜᱟ ᱠᱟᱛᱤ ᱪᱤ ᱞᱚᱯᱴᱟᱱ ᱨᱟᱢᱩ ᱛᱚᱢᱚᱡ ᱠᱟᱱᱟ ᱱᱟ ᱛᱟ ᱤᱠᱚᱱ ᱭᱮ ᱠᱚᱱ ᱡᱤᱫᱚ ᱤᱞᱤ ᱫᱚᱱᱟ ᱟᱡᱚ ᱛᱟᱝ ᱥᱟᱝᱜᱚ ᱞᱚᱯᱴᱟ ᱪᱮᱢᱩ ᱛᱟ ᱣᱤᱱᱡᱮᱱᱟ ᱛᱤᱱᱟᱝ ᱜᱟ ᱛᱟ ᱜᱟ ᱛᱷᱩᱝᱪᱷᱟ ᱛᱟ ᱪᱟᱝᱢᱟ ᱢᱮᱱ ᱥᱚᱱ ᱛᱟ ᱡᱚ ᱛᱤᱱᱟᱝ ᱱᱟ ᱧᱮ ᱛᱟ ᱪᱷᱚᱨᱢᱚ ᱞᱚᱯᱪᱮᱱ ᱛᱟ ᱣᱤᱱᱡᱮᱱᱟ ᱧᱮ ᱪᱷᱟᱥᱢ ᱨᱟᱡ ᱜᱚᱠᱟ ᱚᱛᱮ ᱤᱠᱚ ᱪᱟᱯ ᱠᱚ ᱱᱟᱜᱨᱮ ᱚᱭᱟ ᱥᱟᱞᱚᱝ ᱠᱷᱟᱨᱛᱟ ᱣᱤᱱᱡᱮᱱᱟ ᱥᱟᱞᱚᱝ ᱠᱷᱟᱨᱠᱟᱛᱟ ᱠᱷᱟᱨᱜᱟᱱ ᱫᱷᱥᱩ ᱜᱚ ᱨᱟᱠᱩᱨ ᱠᱷᱨᱮ ᱠᱷᱨᱮ ᱠᱷᱨᱮ ᱚᱱ ᱚᱛᱟ ᱨᱟᱠᱩᱨ ᱪᱤᱠ ᱱᱟᱜᱟ ᱛᱚᱢᱚ ᱡᱚᱱ ᱡᱚ ᱡᱮᱥᱠ ᱧᱮ ᱛᱚᱝ ᱪᱷᱟ ᱪᱟᱨᱤ ᱚᱠᱟ ᱛᱮᱜᱮ ᱛᱟ ᱫᱟᱜ ᱪᱷᱟᱜ ᱯᱤᱠᱟ ᱛᱟ ᱥᱤᱜ ᱡᱚᱝᱜᱚ ᱱᱚ ᱛᱟ ᱛᱮᱱ ᱛᱮᱜᱮ ᱫᱟᱱ ᱫᱟᱱᱤ ᱛᱟ ᱪᱟᱢᱮ ᱦᱤ ᱡᱚᱝ ᱠᱷᱚᱱ ᱨᱮ ᱠᱟᱛᱟ ᱪᱷᱟᱜ ᱡᱟᱝᱜᱮᱱ ᱫᱟ ᱥᱤᱜ ᱥᱟᱣ ᱣᱟ ᱠᱟ ᱫᱟᱱ ᱜᱮ ᱥᱚᱝ ᱡᱚ ᱠᱟ ᱫᱟᱱ ᱫᱟ ᱥᱚᱨᱠ ᱡᱚᱝᱜᱚ ᱛᱟ ᱠᱷᱤᱪᱟ ᱡᱮᱢᱵᱟ ᱱᱟ ᱱᱟ ᱫᱚᱢᱚ ᱥᱟᱣ ᱥᱚᱝ ᱚᱱᱤ ᱛᱟᱢᱚ ᱛᱟᱨᱟ ᱢᱮᱠ ᱛᱮᱱᱚ ᱛᱟᱵ ᱠᱟ ᱫᱟᱱ ᱫᱟᱡᱚ ᱫᱟ ᱥᱤᱜ ᱯᱷᱟᱛ ᱪᱮᱨᱣᱟ ᱜᱟ ᱞᱟᱠᱥᱮ ᱨᱮ ᱥᱟᱢᱭᱚ ᱟᱭᱟ ᱛᱤ ᱢᱟ ᱪᱷᱟᱯᱤ ᱛᱟᱨᱚᱝ ᱭᱟᱝᱱᱟ ᱪᱷᱟᱨᱮᱡᱱᱟ ᱧᱮᱢᱥᱤᱝ ᱠᱟᱝ ᱛᱟ ᱭᱟᱝ ᱟᱹᱱᱤ ᱪᱤᱨᱟᱝᱡᱤᱱ ᱛᱟ ᱛᱟᱨᱚᱝ ᱱᱚᱯᱟ ᱠᱷᱟᱢᱥᱟᱱ ᱡᱚᱝᱱᱚᱱ ᱫᱟᱱᱤ ᱥᱚᱝᱜᱤᱣᱟᱨ ᱧᱮᱢᱥᱤᱝ ᱠᱟᱝ ᱛᱟ ᱭᱟᱝ ᱠᱷᱟᱨᱜᱮ ᱟᱹᱱᱤ ᱠᱟᱨᱟᱝᱡᱮᱱᱟ ᱪᱩᱠᱩ ᱧᱮᱝᱜᱨᱮ ᱧᱮᱜᱚᱱᱟ ᱪᱩᱠᱩ ᱧᱮᱢᱩ ᱧᱮᱜᱚᱱᱟ ᱪᱩᱠᱩ ᱟᱹᱱᱤ ᱠᱟᱨᱟᱝᱡᱤᱱ ᱛᱮ ᱱᱚᱯᱟ ᱛᱮᱢᱱᱩ ᱛᱟ ᱛᱮᱡᱚᱱᱤ ᱪᱷᱟᱯᱨ ᱛᱟ ᱛᱚᱣᱟ ᱢᱟᱫᱤᱣᱟ ᱛᱟ ᱞᱚᱠᱨ ᱛᱟ ᱣᱟᱠ ᱛᱟ ᱟᱡᱚ ᱠᱚᱱᱤ ᱥᱮᱱᱩ ᱛᱟᱨ ᱛᱟ ᱛᱟ ᱯᱷᱚᱣᱟ ᱛᱟ ᱢᱟᱫᱤᱱᱨ ᱫᱤᱠᱟᱢ ᱱᱟ ᱛᱚᱣᱟ ᱡᱤ ᱡᱩᱠ ᱪᱟᱨᱛᱟᱝ ᱱᱟ ᱛᱚᱣᱟ ᱨᱟ ᱯᱷᱚᱣᱟᱱᱤ ᱜᱟ ᱱᱟᱝᱛᱚᱱ ᱪᱤᱜᱨᱤ ᱛᱟ ᱡᱟᱛᱟᱝ ᱢᱟᱪᱤᱜ ᱱᱚᱢᱛᱤ ᱱᱟᱝᱛᱚᱱ ᱪᱤᱜᱨᱤ ᱛᱮᱡᱚᱱᱤ ᱠᱮᱱ ᱢᱟᱥᱮᱨᱣᱟ ᱛᱟ ᱟᱡᱚ ᱴᱮᱣᱟ ᱟᱡᱚ ᱤᱧᱡᱮᱱᱟ ᱢᱮᱯᱟ ᱴᱮᱣᱟ ᱨᱟ ᱢᱮᱯᱟᱱᱤ ᱜᱟ ᱠᱨᱮ ᱠᱨᱮ ᱨᱟᱞᱟ ᱟᱭᱟ ᱠᱮᱞ ᱢᱟᱥᱮᱣᱟ ᱛᱟ ᱫᱟᱜ ᱴᱮᱣᱟ ᱛᱟ ᱤᱧᱡᱮᱱᱟ ᱛᱟ ᱠᱟᱜᱮ ᱠᱮᱭᱚᱝ ᱥᱩᱨᱟᱡᱤ ᱛᱮ ᱛᱟᱱᱟ ᱛᱟ ᱠᱮᱛ ᱢᱟᱥᱮᱱᱤ ᱭᱟᱝᱱᱟ ᱫᱟᱜ ᱠᱮᱛᱮ ᱠᱮᱱᱡᱨᱤᱭᱚᱱᱤ ᱛᱟ ᱠᱮᱱᱡᱨᱤᱭᱚᱱᱟ ᱟᱡᱚ ᱫᱟᱜ ᱟᱱᱫᱤ ᱪᱟᱢᱵᱟ ᱦᱩᱛᱟᱱᱟ ᱛᱟ ᱠᱟᱡᱟ ᱥᱮᱴᱤ ᱛᱟ ᱡᱚ ᱛᱟ ᱠᱮᱛ ᱡᱟᱜᱟᱱ ᱡᱟᱜᱤᱭᱮᱱᱤ ᱪᱤᱜᱟ ᱛᱷᱚᱠᱚᱱ ᱨᱮᱱᱫᱟ ᱛᱟ ᱪᱮᱢᱵᱩ ᱛᱟ ᱫᱟᱜ ᱡᱮᱨᱠᱤᱱ ᱫᱚᱢ ᱵᱟᱥ ᱠᱚᱱᱚ ᱛᱟᱨᱮ ᱛᱮᱱᱡᱚᱱᱤ ᱪᱷᱤᱜᱟ ᱢᱟᱛᱟᱜ ᱵᱟᱭᱱᱟ ᱪᱮᱨᱮᱡᱱᱟ ᱛᱟ ᱡᱟᱛ ᱛᱟᱜᱢᱩ ᱤᱞᱤ ᱭᱚᱢ ᱢᱟᱛᱷᱢᱱᱚ ᱛᱟ ᱫᱟᱜ ᱠᱮᱛ ᱢᱟᱛᱟᱝ ᱱᱩ ᱛᱟ ᱛᱮᱥᱮ ᱠᱤᱣᱟᱨ ᱛᱮᱱᱡᱚᱱᱤ ᱪᱟᱨᱵᱟᱯ ᱛᱟᱱᱫᱟᱡ ᱜᱮᱱᱡ ᱪᱷᱟᱯᱪᱤᱱ ᱨᱤ ᱪᱟᱨᱵᱟᱵᱤᱱᱟ ᱣᱟᱠ ᱯᱮᱛᱟ ᱛᱟᱜ ᱴᱟᱝᱣᱟ ᱜᱨᱟᱝ ᱡᱤᱝ ᱛᱟ ᱣᱟᱠ ᱪᱷᱟᱛ ᱣᱟᱠ ᱡᱤᱢᱟ ᱛᱷᱤᱵᱮ ᱛᱮᱱᱡᱚᱱᱤ ᱛᱟ ᱫᱟᱜ ᱠᱷᱟᱨᱟ ᱪᱤᱨᱟ ᱛᱟᱱᱫᱟᱢᱚ ᱪᱟᱞᱢ ᱡᱤᱞᱤ ᱫᱟ ᱛᱟᱝ ᱦᱩᱝᱩ ᱭᱚᱝ ᱡᱚᱜᱟ ᱪᱷᱟᱯᱠᱩᱱᱩ ᱛᱟ ᱠᱚᱱᱤ ᱨᱟᱝ ᱮᱱ ᱨᱮᱥᱮ ᱡᱟᱢᱱᱩ ᱛᱮ ᱪᱟᱨᱵᱟᱢ ᱫᱟ ᱟᱢᱟᱪᱷᱟᱨᱟ ᱛᱟᱢᱚ ᱜᱟ ᱛᱟ ᱠᱟᱨᱜᱟ ᱪᱷᱤ ᱛᱷᱚᱢᱟ ᱜᱟ ᱱᱟᱛᱤᱜ ᱛᱟᱢᱚ ᱥᱨᱮ ᱛᱮ ᱛᱟᱝ ᱱᱟ ᱛᱟ ᱫᱟᱜ ᱪᱟᱨᱵᱟᱵ ᱞᱟᱥ ᱠᱷᱟ ᱛᱟᱱ ᱫᱤ ᱠᱷᱚᱱᱮ ᱠᱟᱱ ᱞᱟ ᱱᱚ ᱠᱮᱥ ᱟᱛᱟ ᱠᱷᱚᱱᱮ ᱤᱱ ᱡᱤ ᱛᱟ ᱡᱚ ᱪᱷᱮᱨᱮ ᱛᱟᱥᱱᱟ ᱫᱟ ᱟᱡᱚ ᱛᱚᱱ ᱱᱟ ᱱᱚ ᱴᱤᱜ ᱛᱟᱱ ᱫᱟᱥ ᱩᱭ ᱫᱟ ᱛᱟᱝ ᱛᱟ ᱠᱷᱚᱠᱚ ᱱᱮ ᱨᱤᱠᱟ ᱱᱚᱯᱟ ᱪᱷᱟᱯᱪᱤᱱ ᱛᱮᱯ ᱠᱟᱥ ᱠᱤᱣᱟᱨ ᱛᱤ ᱢᱟ ᱪᱷᱟᱯᱤ ᱛᱟ ᱜᱟ ᱪᱷᱟᱥᱨ ᱞᱟᱥ ᱠᱷᱟ ᱛᱟ ᱫᱟᱥ ᱩᱝ ᱫᱟ ᱛᱟᱝ ᱭᱟᱱ ᱞᱟᱜ ᱱᱟᱣᱟ ᱛᱟ ᱪᱷᱟᱥᱨ ᱛᱟ ᱡᱮᱢᱟᱝ ᱟᱥᱚᱝ ᱛᱟ ᱪᱷᱟᱥᱨ ᱛᱟ ᱡᱮᱢᱟᱝ ᱟᱥᱚᱝ ᱱᱟᱨᱟ ᱛᱟᱨᱟ ᱠᱷᱟᱨᱜᱮ ᱛᱟᱝ ᱱᱤᱜ ᱛᱟᱱ ᱡᱮᱢᱟ ᱛᱩ ᱱᱩ ᱛᱟᱜ ᱨᱮᱢᱚ ᱛᱮ ᱫᱟᱝ ᱟᱛᱟ ᱫᱟᱜ ᱟᱡᱚ ᱛᱟ ᱠᱟᱝ ᱞᱟᱜ ᱨᱟᱱ ᱫᱟᱢᱚ ᱭᱟᱱ ᱞᱟᱜ ᱤᱱᱡᱤ ᱠᱟᱝ ᱞᱟᱜ ᱥᱮᱠᱤ ᱣᱟᱨᱮ ᱠᱟᱝ ᱞᱟᱜ ᱠᱟ ᱪᱷᱤᱨᱟ ᱛᱟᱢᱚ ᱱᱟᱝ ᱜᱮ ᱭᱟᱝ ᱛᱟᱝ ᱱᱤᱜ ᱥᱤᱢᱟ ᱛᱩ ᱵᱤᱛ ᱛᱟᱥᱚᱝ ᱱᱟ ᱛᱟ ᱪᱷᱤᱨᱤ ᱛᱟ ᱤᱠᱚ ᱱᱟᱜᱚᱱᱤ ᱚᱱ ᱫᱟᱢᱚ ᱜᱟ ᱛᱟᱜ ᱛᱟᱜ ᱭᱚᱥ ᱛᱮ ᱡᱚᱱᱤ ᱴᱨᱟᱠᱴᱟᱝ ᱪᱟᱢᱵᱟ ᱛᱟ ᱴᱨᱟᱠᱴᱟᱝ ᱪᱟᱢᱵᱟ ᱫᱟᱨ ᱠᱟ ᱤᱱᱡᱤ ᱣᱟᱠ ᱛᱟ ᱱᱮᱞ ᱟᱝᱜᱤᱡᱟᱨ ᱛᱟ ᱟᱡᱤ ᱛᱟᱝᱥᱟᱝ ᱤᱱᱡᱤᱱᱟ ᱴᱨᱟᱠᱴᱟᱢᱤᱱᱟ ᱨᱟᱯᱟ ᱜᱮ ᱪᱷᱤᱪᱮᱢᱵᱚ ᱚ ᱛᱮ ᱛᱟᱜ ᱛᱟ ᱵᱚᱨᱢᱟ ᱤᱱᱡᱤᱱᱟ ᱣᱮᱠᱤᱱ ᱡᱚᱨᱥᱮᱥ ᱠᱚᱱᱚ ᱣᱮᱠᱤᱱ ᱡᱚᱨᱥᱮ ᱛᱟ ᱛᱟᱜ ᱱᱟᱱ ᱨᱮᱱᱫᱩ ᱛᱟᱛᱟ ᱛᱟᱜ ᱟᱱᱫᱤ ᱪᱷᱤᱣᱟᱨᱱᱟ ᱚᱱᱩ ᱛᱟᱨᱠᱟ ᱥᱟᱢᱩ ᱜᱮ ᱞᱚᱜᱤ ᱚ ᱛᱟ ᱠᱷᱮᱠ ᱛᱟᱢᱩ ᱠᱷᱮᱫᱚᱱ ᱨᱟᱢᱩ ᱛᱟᱢᱩ ᱞᱚᱠᱚᱱᱟᱱᱡᱟ ᱛᱟᱢᱩ ᱤᱱᱫᱤ ᱫᱟ ᱛᱟᱝ ᱛᱟ ᱠᱷᱤᱨᱜᱮ ᱱᱟᱜᱚᱱᱩ ᱱᱟᱥᱜ ᱪᱤᱜᱚᱱᱩ ᱛᱟ ᱛᱮᱝ ᱤᱱᱡᱤᱱ ᱜᱚᱜᱟ ᱛᱟᱝᱥᱟᱝ ᱡᱟᱨᱠᱟ ᱜᱮ ᱛᱷᱚᱝᱯᱷᱮᱱᱥ ᱠᱚᱱᱚ ᱚᱱ ᱫᱟᱢᱩ ᱜᱮ ᱛᱟᱜ ᱪᱷᱤᱱᱮᱞ ᱫᱟᱨᱠᱟᱱ ᱡᱚᱝᱜᱮᱥ
다 아주 오크사잖아 다가 넷가 도무지오키 다가 츠 쳔보근넬 아 단데 아주 오크소르크 다근데 크레정 아 닌진자따따라 송금에까 대당나 당럽소르크 당상타 아주 심지기 단두 일리트게 송나다 멍촌나 아 따다가 안디 적점라 디켄가다 다근 자가 크기도는는다 로화 크기도는는다 츠 초기도는는다 츠다 흑경이도는는다 어떠무오크 단데 안디 찬르바르크가 심지기리 아주 тор강도 나시기 지게즈 멍그스콕 야 다다가 빠짜다모라 제비와크 토모토조크 데 인츠가 캐신 본 디지즈즈 타세콕 다 인조처레즈나 츠타 딱점가 릭스처와스 고너레 다 디릭스처와 다 데컨조일리시 오노인사레 토모즈게 멍사오크 다조티르타 조영 아조다근다 사니야 차라 통차라 도모란 제와요나 트트고치마 다다라 사자용조나 요노마 다 사자 라라나 오노터가 영 통차라 도모게 영 어츠근낸 종고닌 도모 요치레스 다가 캐클 마디와지 다 카르크 디나마레 마디노가 짐선치레즈나 다 쳇다 마촌나치레즈나 다 다가 웨킹 흐 사치그랑진 다 흐치체즈나 다 정화다 패땅 정화다 패땅나 다 치레 카마키바다 다 나그리 데존니 정선 작바이나 치데 워메트가 다가 담친 가루 용진나 온더무 데존니 다 다가 므글라스과 아다 홍오마센니 아니그 마트그는랜다 아나가 마꾸는랜다 사자라라나 다가 아주다근디 아나 온고니 녀제망한 조건드는 도모요까지 저땅나 아나와 온고노 다타윈지나 다가 단디 와킨 정와 그르스처라 더 흐치체 송웨테이던나 정선더 팔리데나 카마데라 노키오 카마데 존숑웨테이던나 다 카마디 아간가다 다가 나가 마꾸인지랜다 어떠무숑고요라 뜨게다 카마라 아나와니가 덴저로요까지 아, 때로니 다가 쳔바라 다가 아니기니가 안전조로가 뜨게다 쳔바 놓건전다 어양 너무양 송그레스기요. 아, 뜨게다 다가 마세와 내친남 숙라 니르트 고와지다 내친나 어다 다가 숙초주 내다 그게 딱시고 다가 년카치노 답고다 니르트 골와인지 다조 어다 다가 그거 아 숙도 초지지리다 딜라건 잡고이코노 언 너무가다 니세 송그레스. 덴조니 남미 이나체 네크 존저 존와시 어다 네메네진다 다초 존탕 덴조니 넬싱우 도노고 존라타바 도모그나 안지기 주근냥 카요크스 티게다 다그다 아조 찬다 토크메노고 뜨근더가 사우히데 땅다 차가 장은나 다준데 개첸디 담아르토고 아지다가 다처탕가 아슈 아수르롭잔능니 롭트이지다 조라 차가 아르가 덤부터 크레크레크레시 땅나 알로마르가 촌낭장 요기와 말이 기겐르가라 촌낭장 요기와 말이 대당나 드니 정이 차르톤 던토니 시그니 나토다 대송은 나빠다고치 넬수치고치 어떠무엔디 천더시 개체노 디 낭톤더가 제송 요노 말 다시 그래 요노 말이 어따따 르글레나라 체즌 뎁기와 말 대노 답고다 체레즈나 단 더까지 아 셈니와 그 다치고는 맙질라 대당에다 셈니 종이 치버 종다 지올라 고나 어 그정가 송노다던 더까와 그가이나 시 개친디 되게단 던나라다 송오키엔 돌나 녜초 몽오름진 종위 쳇데뜨그나 디뜨그다 뻥기위 간지 시원즌스 되게단 돌나 체레즈다 녜와 그초 다 롱치와 그 흐츠일다 던다 다가 롱치와 그넬 나마나 총 종주근 덤오가 다 녜카 친노 답거다 어 디뜨그나 바근다다 총마가 다 뻥고거스 어단 더까와 그 나토조 저트위와 그 카이트 낚시 개천디 다지 처구자다 구이 카이트나 넬 코르즈 다가 차창디가라 다가다 아주 나타소치 탑고 뭐 소리 로지셔트 타조라 다 맹강아와 처구인스키요 나강아와 마셔와인스키요 다 마셔완다 난 함무와 그 아 다가 처구다 구이다다가 처구 카카 수지리 아 적성와지 아지트게셰코카 어때노 답고다 다조 땅성와 그 나토라더니 르글레난 뎁주다 시 개친레스치 어야 도모즈레 데당나다 다가 쟁영 다가 첨근안바 아 촌비 청은지 르즈이다 대한친이 다른 카노인께서가 처리했다나다 첨그 다 다가 능가 청안바 덴조니 촌바가 능가 청안가 르 아 영나다가다 아 렌친 셰로아스고지쳐다 아조 지금 남천랜루 아 사자 렌서치사 따뜻무근 담츠 데드니다 아누탈랑니 디정 아 시시 속서 참무 아 다우땅 가루 아다가 포터지급바 톰버스고지 정멍샤나 다가다 청년남 정던주 니제인바 당시 데당다 개티 다 닝예와 그 사자니 철가 매용이 또 뭐이나 처리즈나다 아 참무 그 청년바
촌바가 청안바 쟁고 영나다가 렌친 셰르와가 철라스과 뉴크천다 못모다 주사잔니 당마이나 아다다가 디와라 뜨무거다 아이윤 다니다가 쳇달랑나 주 소그라다 송이 치카송이다 아니고지고노 능압지 동고는란다 다 장동고는란다 너무에나 천육 요까지 다 뜨잼부터 영 아 청안바 그릭스 제바리 대동나다 개띠와 그 닝에 철가 매용 때문에 처직직 맙장노 때문에 다른 게 구주가 찾지 매나 저래나 노틀릉이다 어 디거건다 당당나 시카라 시카 어 니디스다 아 남공스고너다 넘모어주 참모 다와요지타조 다와가 우짜 카르마가 오테정 다우짜다 카르츠글로이도노 더잠본다다 용 돈바카크 시아리티게다 쳇다와가 망아샤나 어다 청엔남다가 정던중에와 옌스키와레 어단 더조양 탑치그레 아 따다근더니 샤르고노테 인지나라 따트리야 아 따쳇다 아지공니시아 고르타조 따조 강츠 샬롱거처 참먹거처 촌바거처 와차거처 큰거처 되게 올라지 대단한 더르가다 거처고너레 까츠능네 마라 비저리 어도라도 목가그능네 요리테나다와 그때 하드브처다벨리 어떻게 죽었는데 처정아츠고너다 그렇게 쳤다다가 구이다 능거쳤다와 그 추이테나다 그건 모두 제상한 죽 대노답고던 너니라처레 청엔다다 샤리테나다 시그다 쳤다 제상한 죽아 시테노답고처레즈나다 넘올글렌치라 아스키어 대당아 처거근데 쳤던게나 그렇게 다치근한 기도노 또와그 정금에끔오 대노답고 고니 아치셰군노 당성거다 안디 담비능나노 처거르스지르완다 다뜨게 때미 쳤던나다 뜻참업장노도 점천대트기도 오케라 대당아다 쳤다 인치금지다 그게 구근드고니도 무진소 되게다 아지다가조 암두고 사찬더니 자꾸나르도 무저라지 자득구나 자득다 쿠땅에던로 구거르다조다 돈바카 시아리 다 당선 아주 돈비오는 말 돈바스리 타조 저땅나 흥거진우 디냐다 돈바스기요 아 다 아주 지금이 다 흑치그라도 못하가 진우 흑치 흑상 도무다 흑치죽스기요 흑죽지다 다스기요 아야 돈바즈나 저땅나 다그다 흥거진우다 흑죽디냐다 돈바스기 되게 다 다그 돈바이나 죽고 죽고이나 죽고 다가그다 다그 성하는 거 자다 휘아리 어 자다 시아리 디나다 지그처제 자다 밥 죽으니 와요니 아니와처레 자다 초 죽으니 와요 토거도 오브젝타베나 오브젝타 샤리데나 다크르게 차가 안타 차라타가 오마라테 콘디리 테당타 차셴보글로니 텐로니 차촌니 타마르토코 아주다가 땅성타 제남바가 초르타시레 하고 그래 차타 쿠나라는가 오마죠아통 소원나라던조 통라 차타트라 촌나 말이 아 차트게서 지금 멍아일리 구이테 당나다 아주 곰바자증라더니 나다 차성아 치우능아 초성능아 멍아 체체일리구가 대단다 차트와 그다 크시가 샤리 되게 멍아 샤리테 당나다 저래즈나 차트 촌니 차트 심니 어 차트 좋아요니 어 그게 또 몰고노 아주 척을서 저와 용족고들이다 그게 랜샹시와 그게 지금 구글한 구근데 건데서 인사 오케 대노 답고다 저래즈나다 너니 청안바데 나라다 이렇게 샤리 데일리 데나다 그게 척어 접히다 접상한 요원이 어 또 못한다나 송존운들이 대단하다 돌나 공슬진다 동리 타득 로커코니 통나 아더스 당냠스 dor dina chere kuni she kunu go ta da ga chagar gse jerwa ta ta ku ta chaga wa ke che anisa ni kang ni lang na ri ti chu kang ni lang na ri long thi wa kang ga ne yo na chu long thi wa kang ga rang je na chu a ta gantar jon sam ga khar ge ta ga na chu yin na chu o ta ta ga kang tar chang lo khur ku yi thong na da ge dar sa tang nya ma si te no ta ga dan da da xi ga da zu chu wa ga chu ni da ka chen je sam ga tan da tang jeli she na chmu zire zan da tang sang a chu a da su ri ge jong da na da cha tang na zu ne su na su chi ku ta lam a ri ge je yo ar si chu la ma shel s ku no da ri ge jo ta ri da ku ne rang she nyu ma te da da si chu la ma shel s ku da da tang sang a chi chang ma hi nu ta da man kang na su na che re zan da man da she ni ka ka chu go no ma to si ra chu lam ka ka ta ra chu thap ki wa ma da ni chi ku ne ge lo jong li ma ra su na chaka gara da nal manga ngonggui enta no ma tsa ka cha da ta na ta su tham no ga da ni wa yo no ta ta nagme ni nyaz in jit na cha da yang to khoi li ten dang na che re zan da ka ge nam yang ta net ta shong ga ma re aya te no ta ku ndi ran thang da hina che re zan na ma wa na chi net ni
chaka kira ta ta ka Nepal ka ta nil suchi ichu gu shukwa ta nzapto yin chin dhra teto ni nagame nir ka chachok tanga ta ka di thang ra chotin ka kurni ta mangchok ka khigan chok jina chareta tanga ta margunu mandopi nil gharik chik ta waka ta ndaka kira ngonguye tabjire samga tenu tabka ta ndasge kachin re sami ta nginda nir nga katsana chirtaki zge zangu chwe nu ten aya te

당나 다다가 쳇다다 장은다 딱이다 당 쳇가 우우다 히다 당 쳇다 양도 과일이 된 주 개천제지다 공력게 송기와 대당나다 마쿨리 쳇나 아 쳇득된 덴드로니 쳇론 샤와 임비스 마쿠위즈고노 그 쳇다 인제즈 그 다 쳇득된다세라 쳇롬바라세라세 대당나다 나친남 파쇼 아 다 내면남지 장 디업당더니 동샤와는 한뜨게 지스 그게 다다가 공거 다 쳇다 구위 동주 아, 대전이 처가와 그 열비에 따주 들까 개천이스기 와래. 대당하다 개디 처가 열비도 마방에 됐던 거 쳤던 마크위 다 국내시권으로 넘어와 그 천치능아 초도는 남접쟁고 어다 철가 마용이 아 넘어가 서통제서 그 어다다 그 처연지금지 구거지 처 마크위 통하다 득처연스. 어야 제때 득이오나 따위연스. 대한천이 저지는 처 마크위나 처 론바지. 저던 것도 아주 론바도 론지 론쳐도 지게지다. 홍우능아 멍캄니 로아미르기도 도모서르모. 아 점선체레즈나 홍우능나 졸 니친지와리. 대당하다 다그 졸티라카다 다그 추화다 되게 좀 망송나다. 아 노코너다. 군족제즈가 당성아지 야카콤치 추화캄차 통금모. 아 다 다그 다르쟁구다. 데그 다르쟁구 통군데 이거다 시르제파 로브종체리. 아 시르지가 녀르카 녀 가루쟁고 다그 그저 사자 정마이 노타비니나 다 그거 녀가 아 디 제피진이나 강타르쟁다 그거 추화통나 노크메카 아 지그제나 그게 총리를 거다다 아 저스권을 쳤다 릴리 친척도 통에 고미대요 다 아저도 고메카 대당다 당상 이제나다 아야르카와 그다 다르쟁고 아 다다가 추화쟁고 어 다다가 적금능 아저가 장록군능 아저무 장록군 척거정노 어단 늘까 다다가 감사 통군도 딱시게 년가 전부리야 다 로총총을까 그 당상되게 통나 안원나 말이 문노노 처리즈나 초 로총총노 답고 노노 희고노 말 아, 뜨카크 아, 롱티와이큰 그 차키지가 지금 지유지이시군. 다 그게 와까 워글라시아이도. 대당한다 지티라다 루야라 섬지 집지조야라 버티다조다 어 내뜨다 제망 제망 제망 조야다 조 녀그능나 요금무 총리조이 화이 화인이 되나 야라 루집지야라 버티다조다 그게다 지금 츠조 제로만 조진된다 아 뜨러내다 루화가 츠르까 정진된다 어단도 뭐가 남바 망하신 것까 때리까다 체레즈나 릉알로르지 고도무 송당나지는 말단다 사마라 꼼자 졸음가 간거다 되게 용기와 그게다 아주다가 안족쇼인 제나다 사 알렌셔치가지 사랭글아가 니스컨제나 감사인 주진데 담모가 간거다 속거다 외매장아 좀제나 시그잡잡자고리 어야 다 훈족제즈가 외매장거다가 샤이즈 시탕노 지그니 인제나 트롬보 일레마다나다 지그니다 다가 로즈브제 아라블리 용지다즈다 나트그터가다 베사오일링 원그리야 다 친치즈 통통 샬라마송 되게단 드나다 다가 송고노다 아 쳇득등 담바다브레스 대단하다 다그 나친지나 단데 파쇼고스 코노다 어떤데 통년의 마리스키와레 되게 다 좀 한강나 내라 훈적이나 아 나빠 다그 쳇데케즈거다 쳇시가 구이종노데 조마토고 쳇 어디냐는 말에 다 쳇데와거다 인더네도 뭐 망아시 고도메크라다 녀요크니츠노니 녀자침부레 당선 아주 다그 한강라 디능나 한강 차친샤노능나 아 다다가 알록고 쳇구지고도 뭐 당고 자마식 마라코리적도나 만친니 쳇렌사드게 요라치 대단하다 다그 쳇드 말한데게 용나 쿠이가 말이야. 쳇지가 대기적으로는 더 뭐지래. 더치가즈나 실제바르가 더 초타이지다도다 그지 쳇가 조쳇듯이 했구나마즈 쳇 쿠게요메 새끼와. 아 대단하다 다그 아주 실제자 대성나라다 남천능디 대나라 코 철구신다는 네가 쳇 잔디대. 철구대는 말이. 철구대주 그 신 말이. 아 철구지 좀 그게 요는 말이. 아, 되게 땅 가서 땅 맞다 뭐 냠냠요. 회적이나 다가 인적능이 다가 철고 그냥 하트 워터지 뜻이거든. 하트즈나 찬디. 워터즈나 철아지. 대단하다 하트 워터즈 땅나 네가 가루능아 강철을 송은 던로니다. 아, 웨보루스 이쪽까지 쪼근 죽고. 뒤는 아직 땅 처지 뒤기 적 땅은 다 이처럼 온지. 따따따와 그 배 땅마 그 천치가 되나를 제드가 송은. 척후메까지. 아, 저 따와 그 천이 빠글 로도. 대단하다 다가 지산이 따와 그 저즈건들의 뜻이사 당신이 I need a boy water 지다 뜻이겨 boy water즈나 따지는 저 구당 노시겨 뜻나다 그저 다 시가 다 얌찰겨 이 시지가 첫게 첫가 구건을지 또 좋아일리 동동 남아치고니 대단하다 만큼 나가서나다 다그 첫대쟁구요늘이다 아 지득의 랑땅의 던전이다 나빠 가능한 지지를 뜨게 된다 다시 전나도 요고 뭐 되게 다 대당나다 처리나다 쳇다 쿠메니라가다 쳇다 롬바 다니빠 담모인다 나빠 파르쇼스코노 다나송 오종노 다시 그냥 같이 부레스

야 세딩 산칸하게 드나치 와르금다니 때는 하시 그럼 여러분 생각 람지글이 천데 나치 지는 저간도 리브셰 주드나 람건이 세가 준다니 랑싱게 녀람가 람건이 천 토므는 가서 지는 저간도 리브셰 주엘 때는 젊 특가 베진이 하시 와르금 여러분들 마트원이 피안이 살는가 와르금데 시티오나 더금 초크르가 타다 사케오수 와르금데 사는이 피안가 캅숑다 그영 벌고 특가 문데 아니 일급고 거듬다 시시 손을 세게고 그 잠바금 벌고르가 인다라 카르톤도 시오케 대등 한데 마트원이 피안이 살는가 와르금데나 람템 쇼운다나 차르나바오케오니 람기 쇼운다인 로반다르 세고케 다니 사랑니 에스톤 쿠르팅 아르그몬고 와르금데시티오나 아르그몬니 타마노가 카프숭다게인 단디 사랑가 타다사케 샹마요소 와르금다게 벌고가니아모디 아니르코 고담다시 싱손브셰케오카 잠바긴 벌고르카 인다라 카르톤도시오케 다니 르그몬니 타마노가 카프숭다게 잉어톤 쿠르카 종통레치리 스모노 와르금다나인 니어치클람드 로가가 임슈코도람드 고담다시 싱손브셰케오카 로가가 연슈코도람다가 과름드 인다라 카르톤도시오케 Tani argumoni tamanunga kapsungdagi nyerdaga samchino su arkumdana yang nyerchikalamda kudumda shishik sundar shiyokyo dolumtunga gwalumda jindara khartungda shiyokyamda jari chikitung javja jacha chattikani mi samjara jari chikitung javja jacha chabdinkani mi samjanhanuga tachari chikkanarkangda muzi yinsekoke Tani argumoni tamanunga kapsungdagi yang argumonga tata sakyo su arkumdaga balgu tungura chikandani nirka kudumda shishik sundar shiyokyo zyambagin balgurga jindara khartungda shiyokyam Tani targmoni chapchaka kapsungda saga yin chari chigatungur gabja tkhtik kanami abjan hanu warkumda na yin tandi mbalgu tungu monda nirku kodamda shi shiksundu shi osku ziambagin balgurga jindara kakha khartungda shiok na yin argmoga tada

0: 아세딩 산칸라제 테나치 와르금다니 테랑 하시크롱 예랑 싱게 람치그니 츠크튼다니 예랑 싱게 옐름브라 샹싱그 넘어 거르즈가이 나체 지능즈간 도디브셰 쥐레 아젤 마치게 뜨그가 한탕 삼친 예당라로 와르금디 히티오나 드그미 하종가 한탕 삼친 거 신나 대와 요소 와르금드나 람징다 제셰탕 게 오무쩨잉 행시 손으셰 고노 찬즈게 망아 요세고케 아데로다 란드그니 하라 사랑가 캅슈크 와르금드가 다 홍고 추세 젠란다 탄더 삼친 오소세 젠란다 마트웅가 윤다한다 세젠란다 너나 야름라 칸나 영담다 지 시수시 공로 찬다 지게 마요케 대당 한다 조 동크르가 인다 나영 스팽거 세진란다 샤포 상세 공로 대완다 세진란다 딘다르다 나영 데빈가 영 람정다 제체 등 시수시 고 칸난다 대당 한제 조 동크르가 영 녀다 워르기 상가 와르금다나 토르간지 영도 모 대와서 그단단 인디 인다르다 세진란다 대안천에 조 초도 크근 아군다니 공고 중게 아르금은 니 하라 차랑한가 요소 와르금다 세진란다 대당 한다 조 초늪근과 공단이 뚜난 중가 영 다와르금든 형영 그 람다지 시수시군의 창대원단다 단더 저 샤르카시군의 와르금든이 종자 동들 세군의 와르금든은 다저리 니르통 섬장 앞층 악직 칸에 니저리 니르통 앞에 섬지 탐바가 와르금든 무슨 고케 티칭거든 디 와르금든 내 람다지 람증 다 람데 시수시군의 창대 요소 다 람다 맙디솔라스 건드는데 그렇게 시수시군 단 너무 창대인 고케 단더 시수시사르 주 대출 저스가 다 특박 지섬 참 너무 그래 티칭거다 잘못 찍다 그거라 칸드네 쇼야 만들 저리 좋은 거 반다 막 람공이 공이 샤파 샤코노고 람톰 따뜻니 잡조라 똥트르니 터나롱 거거는 요주 하창 같이게 Tani yanma nyikchik samga war kumten soni na yin tanda jir tanga chu takchan zag runga ma chi samchin wo soni tonringa runga xe jindan da tanda di war kumdarndar tanda na chu tangma ki yanma lam nyang la kanda na long kula sukhanda nyogin jik kame ka takchik re ta chu chan zan rib kuan jo na rib kuan da chan zan huna ta ngay pardam nyar lamda jikon na mok chan da re tinto chu yin rib kuan ni hara se kuan jo su war kumdan da runga ka war kumdarndar se jindan da tinto se kuan zong tukun ka ni yin hara dogaran jo su se jindan da tanda na na yin lam ga la kanda jik kar ko jindan 난다 영나 남정도 제 제동도 당직 식소시고 가난다 너무 잘아서 건데요 그다 흐버터 주 단데 미식고 클라스고 왔는 남다 하진 도군이 남나 가르고지게 망니 너무 찬다리람 대진가 주다 대롱도 너무 그냥 차르밥고 왔금데다 흐버터 주 남도 너무 좋기는 요거다 잡조라 똥틀에 준다 하진가 같이게 Tani janama nyekchik vishyaga ta warkumdeen sonyi na yin ta janama nyekchik vishyandeen sonyi na chu ta sarangli zongda tang yishon yosuga lamdumdari ta tangmaga lamnyang dongdari ta mnyarlam maara. Tak chakar zongga khoka yosuga yindaranda sejindanda zintu ar martuka warkumda, zintu zorga raoga warkumda, tihan chini kwanjoli na chalara u sejindanda, yishuga rachi samba yosuga warkumda sejindanda, dardar ta yin chik ronam kagajuk khananda, guanam kagajuk khananda yin tindaga nang sanda yoke. Tichinga shukundana yambaran yonkinga panda tsangmaga yin zabzura tangturukinda long kar koran joju hachang kachiga. Tintu janama nyekchiga nga ga warkumda matka chamtsoni chamalipa kaapshuk se jindanda tandi warkumda inarandra ga tintu chamalipa niyan chamachuga samchin tongonyiwa samba inarandra ga tinhanchina chandani chamalipa warkumda inarandra ga tandi warkumda na yin jiga ronam kagaju khananda wganam kagaju khananda yin namda jiga shiksu shiko khananda tandamuga nangchanda zige zi mga yoke tichinga shungdana yamaran yonkinga panta tsangmaga yin zabzura tangturukin itana longkar koran joju yin hachanga kachiga Tani gyanma nyihib tinga tangani malinga warkumdeen sonyi na yin tandaga chu dola zunga kwanmar tongdan dandani irchenglamga warkumda se jindanda Titang lan tayang chu dola zunga irchenglam ni hara mayona yosu warkumda se jindanda Tintu mayonga warkumdandani yin hara tatungu shuksa yin mayon ni hara yin da chanak che kuga warkumdeen yosu ta taban hana suqa yindarani tarpongar u sekundarani yosu se jindanda Tintu dola ni hara tatungu yosu se jindanda Tandarana tandi gyanma nyihib tinga la kananda lamda chik shiksu shekunu chanda hachang mga yuwa se kukhe. Tintu janama nyi ibdan den sonyana chu chaka nizong da tang goluk warkumda ge lamtamda yin janama nyi ibdan zongdari. Tichinga janama nyi ibdan gala kandin sonyana yin debzinga yin chu lamda je shiksu shekunu chandin sonyana ziz mga yuka da lakbala chu nanang zong da tang da ge lamda je yin lamjang je chetungwani damug chala su kandari. Tichinga da chukpur gada chu janama nyi ibdan gala kandin dan damug lamda je shiksu shekunu chanda hachang mga yuwa jenga chukpur gada ngay pirta zabzura tang turgung itana longkhar koran jo ju hachang ka chige. ཁྱི ཚང ཁང ཡོས སེ ཇིན ར དང དེ བར གམ དར ནམ ལེང ལམ དེ ཅར གོ ཅིན ར ལམ དེ ཅིག ཡང ཅིག ཅེབ དེ དང གོ ཁར ནམ གོ ཆ ཡང ཤིག སུ ཤེ གོ ཆང དེ ཡང ཅིག མང ཡོ ཁེབ དེ ཅིང གོ ད ཅར མ ཁསམ ཅིག ཐན ནེན ཚོན ཡང ཅུ ཁ ནེ ཟོང ད དང ཧར གོང ཁོ ཡོ ཡོ གོ ནོ བར གམ དང ལམ དེ ཅིང ཁན ཧ ཅིང མང ཡོ ཁ དེ ཅིང གོ ཏུག པར ག ངེ པར དེ ཤོང དང ཡོ གོ རི ཟབ ཟོ ར དང ཏ ལེ ཅོན ད ཡང ཧ ཅིང ག ཅིག གོ ཏནེ ཅིམ ཅིག ཐར ནེ ཤང ཅིང ནམ ཁོར ཟ ཅིང ན ཤང ཅིང ནམ ལ ཁནེ ད ཤང ཅིང ནམ གལ ཁནེ ད ཅིག ཐ ཉེ ལ སུ ཁ ཡན ན ད གད ད ཅུ ད ད ཕ ཡན ལི ཧུ ཏུ སེ ཅེ ན ན དེ བར ཁམ དམ ན ན ལམ ད ཅིག ཤི སུ ཤེ གོ ན ཆ ན ད ཤང ཅིང ནམ ད ཤང ཐང ནོང ད དེ བར མ ན ཤི སུ ཤེ གོ ན ཆ ཡོ ཁ གར གོ ན ར ཡོ ཁ དེ ཨན ཅན ན ཅོ དེ རང ད ཅོ ཉ ན ད ན ཕ ཡན ལི ཧུ ཏུ སེ ཅེ ན དེ བར ཁམ དམ ན ན དེ ཡང ཆ ར ན བ ཁ ཡོ ནི ན མོ ཐང སན ད ར ལ ཏེ ཅོ ཅ ན མ ཉི ཤང ཅིང ནམ ཉི ཅིག ག ག ཟོར གར བ ན ཅིག ཏིག ག བར ཁམ ད གར མ ཅིན ཟོང ག ཡིན ཉི ཤང ག ད ན དེ བར ཁམ དམ ན ཡང སམ ཅིན ཨོ སུ བར ཁམ དམ ན ཡང ཅིག ལོ 그 동안 나 근육은 짓고니 단다 뭐 찬다고 그 단대 소진의 조상 친구들 좀 달이 대등 한다 조상 친구들 몰라 간단히 답 근육진의 상 친구들 등이 공의 시작고노 다 상당 동들 대화를 봐라 다 된한 텐도 남 좀 달이 대한진의 답 근육 미흔의 조사 그 양 남듬 쉬운다나 찾는 바고 간다 미흔의 트렁크 다 같이 그 와끔 등 남듬 쉬운다나 찾는 바고 간다 단이 특간이 쓰는 거 와끔 더 그 영주 남글라 간다 양 상 친구들 뭐 찍듯이 그래라 영 찾는 바고 간다 텐도 다르자다니 흉화 그 와끔 등 양 남듬 쉬운다나 찾는 바고 너무 속도 막간 더 못 지나다 다 너무 상선도 망아요 그 대진 그 다족부르간 손이나 니프르다 대랑 손 손이나 다 다는 하시고 와끔디 다랑 신고 사체 망체 힘도 먹이 처럼 밥고는 난다 다 사부 중 도사다간 손이나 아주 막간 더 못 지나다 너무 상선도 요 그 대진 그 도버가 니프르 잡조라 땅트럭 니탄 롱커 거는 요주 하창가 같이게 리에트링 산크나에 따라 조대랑 하시크롱 이런 신가 람지언이 전도당의 공인 거투시 바티엔다들 대진거 조다 대랑 전인도 뭐가 남시가 카데르 시가라 큰 처럼 바꾸니 단도 뭐가 상선다래 대진거 다트고버 가슈가 많은 요리 니 프르도동 그런 데 선다 제다등 예벤적 그런 거 그런 요주 하진가 지금 대등 한도 조담 열음과 라켄는 라게 열음 라켄는 지금 이렇게 즐거세 진단다 대등 한도 조담 거니 선도 사라가라 그 간다 있는 더 좋은 더 삼크원은 안다 너무 반다이나 지니 섬니 변데 카버다나 사라가라 셰케
1: 진짜 자원음 처비 데르브 제랑가자 사르 중가 담능 고비 데릉 근절도 체지 힌도 바긍시 체지 히디 바긍시 점들 쇼디 사르지
0: 레트링 산칸 라제트나 초데링 건덤 드쇼디 사른지 세콘디난 덤우 산지 코르조고 다 초랑 싱가 다 사크 소소고 다 고나 크팅 중 소소나 다 초데링 리종 다 등 토르지 안데 정르징 달링 거 요카 다단 다는 아스 저거 리종 다 등이 대쟁가 초데가니 데트나 다 지금 덤데 그 고덤 게 찬데 망아요노 단데 망아 크르코 카리테라 용 치단데 칠린 스나니 맙시 조이 대쟁가 토퍼 칸 손이나 다 중랑 지기 인사가니 데트 탁퍼 초다 사크 소소고 지가 종 머그 톰정 세진나다 하나 종글 톰정 오소 세진나 다 토프다가 윤나스 콘데는 롱클라스 콘다 다 지기 링고 와 직장 염런 요건 지금이니 너무 그냥 산다라 대체인가 독벌간 손이 나라 영 떨더니 인대 송다던 동다지 지나나 아다 너무 그냥 쓸라서 건다 매 주인 하진가 지금 tani yin tamu zo ka tante yin tsonyi na chu jirtsi gada tukpa ga tsi jobjik ka nye ma le chu jangshi ga xinyu sekundu sa kandain tsonyi na tukchir na wab zi ga sikudana tong che ki mo sekundu da ga chu longkuru na korsung da tanga longkuru ka nritsanda zi ga di mjukhni yin tamu ga chanda re sikudana kirga chukchiri bjara bjara nyekha ka yin da nar jikko ni tamu zi re se kukhe tani chu lor da kirga tante yin ngani chu gaksa zi ga longkuru za tante yin su jenting ka longkuru zi ga tsonyi na kirga ta kirga korda ma jing bachyo yi tong na war kanda kirga lor da gaksa zi ga damna ga longkuru khila song da tanga yi ta gudomchir na ya tong tijab tanga tamu zi ga re se kukhe teaching gatan dila kandala chum nyan thala sukwan de khirmi la sukwan de ma thabz creator ayang chu long class kunde chachin zune de mug chan dare teaching gata chu da chal la sukwan bab kun war kab sak par chu chachin bab kun war kam de tan de mug da ta juk sik la kan da hachang juk ne da jar ne khala kan hachang juk ka teaching de mug juk chal dang ga da dang long kur mur ko jun da yang 하진가 깨치리 닦아서 너무 숑다나 로르가와가 너무 돈득 농크근데 다른 돈득 숑제나다 된도초 난낭 대적 니올라 숑든 그리온 지나 너무 인나다치 로르드 그자난낭나다 너무 근름데 측군도 숑거스 대쟁거 저 참나 맞고 와르큰데다 네퍼다 농크근데 선다 제다등이 된적 거는 요주 하진가 치게 Tani ndamu zo kutanda chirsi ga dar nga waga tsir gaga nye maa dien tsoni na chu Chen mo, chen cheke mo se kunun daga chirtung kargin tsoni na chu Tandim dorsila longkur ka kalu waz gari e se goke Tana kargin dorsila longkur nyan nyantnab chirgan dar chik se go Tana kargi ta yung nyantnab zibchi shiqni na na zong darin yogun damu zari e se go Tan nyan nyak saksam damu zahara gasung zaga Te chinga kandaga gandu ga tsandab jachagab jara nyak saksik damu zari e se go Tanda ha chinga tsali ga waga Tanda mo gudam nang abgad da tanga mahna tarin yogun damu zari e se go Tanda chu dōshā zhōnggā māmāng chamkāng dāgā dānyi māndi dā kārsāng dēn chōnyi nā dāndi chamkāng dā shakhtang dā shi dā dāng kā gā chamtō chō kundamu zirēm dā chēngā chō chēng chē kā wā chēng chē kā mō sē kundēn chōnyi dā mō gā dā hūnyō jīna chōng dā chē lōng kā rā kā lō wān dēn chōnyi dā dā yāng kā chō lir kāng yī tāni dēli wā nā rā yāng hā chēng gā lir gā Saliga tsadne soji bjaachi bjaara nyik tsak chigan daga tondo ni ta nomu ki chaga laa kandari songda tangi ta di saani rimdini ya thukpa ga ta shabshir shi kuwa ta nomu laga chikisong nomu zir kaatsin dozo nso nina chik tondag zir ra yana longkunda chikchun rimdini ka chikguzu shiong dong jina dagin jingdinda hachanga yaa nga wari la di chinga ta kargin so nina yang ta yang kukchil laa sukwa shi ta chapa laa sukwa chio kuni ta nomu ki chanda gondari di chinga ta shiong nomu ga ta longkur ka ri tsitang yana huynchuk jina chio longkur ka nga tiksili gwaal da tang barna rachin raan ra ngay chung rachin raan ra yana chum ta rachin longkur ta laa tong longkur ka nyang deyang barna khonsul ga ta nang rachin raan ra ta nomu ta khatan tukwaani shema nyinga Rezeringa

0: ᱫᱮᱫᱮᱝᱜᱤᱱᱟᱨᱟ ᱧᱤᱵᱞᱩᱱ ᱫᱟ ᱛᱚᱠᱨᱟᱞᱟ ᱴᱨᱚᱱᱥᱚᱯ ᱛᱟᱨᱯᱤᱠ ᱥᱟᱥᱤᱱ ᱫᱟ ᱧᱮᱢᱵᱟᱵ ᱥᱤᱣᱟ ᱛᱟᱱᱛᱤᱱ ᱫᱟ ᱛᱟᱱ ᱩᱥᱩᱭᱤᱝᱜᱤᱱᱟ ᱛᱷᱚᱱᱞᱤ ᱛᱟᱨᱯᱤᱱ ᱫᱟ ᱭᱟᱱ ᱥᱤᱜ ᱟᱥᱛᱤᱠᱥᱮᱱ ᱡᱤᱝᱜᱚ ᱠᱚᱢᱚ ᱛᱟᱱ ᱩᱥᱩᱭᱤᱝᱜᱤᱱᱟᱨᱟ ᱥᱤᱜ ᱭᱟᱨᱢᱟᱨ ᱪᱟᱱᱡᱮ ᱥᱚᱱ ᱛᱟᱱᱤ ᱛᱷᱚᱱᱡᱤ ᱢᱟᱝᱟᱡ ᱜᱟᱛᱤᱱᱟ ᱨᱡᱚᱱ ᱥᱚᱥᱚᱱᱟ ᱚᱛᱟ ᱛᱷᱚᱱᱡᱤ ᱪᱟᱛᱜ ᱯᱤᱡᱤᱛᱜ ᱛᱚᱢᱚ ᱦᱟᱥᱟ ᱢᱟ ᱛᱷᱚᱱᱡᱤᱣᱟᱱᱤ ᱛᱚᱢᱚᱨᱮ ᱭᱮᱱᱟᱭᱤᱱ ᱡᱤᱢᱟ ᱛᱷᱚᱱᱡᱤ ᱛᱟ ᱥᱤᱜ ᱥᱟᱜ ᱡᱟᱝᱜ ᱡᱤ ᱛᱚᱢᱚᱭᱱᱟ ᱨᱡᱚᱱ ᱛᱤ ᱛᱷᱚᱱᱡᱤ ᱛᱟ ᱡᱚᱱ ᱛᱟᱱᱟ ᱢᱟᱨᱛᱚ ᱢᱮᱱᱤ ᱟᱛᱟ ᱞᱚᱥᱤᱜᱱᱤ ᱞᱩ ᱟᱹᱱᱤᱝ ᱜᱚᱨᱱᱟᱨᱟ ᱛᱟ ᱥᱚᱱᱚᱱ ᱥᱚᱱᱛᱚᱢ ᱪᱮᱪᱩᱠ ᱛᱚᱝᱡᱚ ᱠᱮᱨᱮ ᱵᱚᱞᱚᱱᱟ ᱵᱚᱞᱚᱱᱨ ᱢᱟᱣ ᱦᱟᱱᱥᱤᱠ ᱛᱟ ᱦᱟᱪᱤᱨ ᱡᱚᱱᱛᱤ ᱛᱷᱚᱱᱡᱤ ᱛᱟ ᱡᱚᱱᱛᱟᱱᱟ ᱫᱟᱣᱱᱤ ᱛᱚᱢᱚᱜ ᱱᱟᱱᱥᱤᱥ ᱜᱚᱠᱚᱢᱚ ᱟᱱᱟᱞ ᱛᱮᱢ ᱢᱟᱜᱤᱛᱤ ᱱᱟᱛᱩᱱ ᱛᱟ ᱠᱟᱱᱮ ᱥᱚᱱ ᱛᱟᱱᱨ ᱛᱟᱱᱤ ᱱᱟᱛᱩᱱ ᱛᱟ ᱛᱷᱟᱠᱥᱚ ᱜᱚᱛᱟᱱ ᱥᱤᱜᱥᱚ ᱜᱚᱜᱤᱨ ᱛᱟᱱ ᱫᱟᱞᱟᱥ ᱠᱚᱢ ᱦᱟᱡᱠ ᱞᱟᱜᱟᱱ ᱛᱟᱝ ᱤᱪᱚᱱ ᱫᱟ ᱥᱤᱱᱫᱟ ᱠᱷᱤᱥᱤᱨ ᱡᱤᱱᱨ ᱢᱚ
1: ᱪᱤᱜᱟ ᱞᱚᱱᱚᱢ ᱢᱚᱞᱚᱱᱚᱢ ᱥᱤᱨᱟᱝ ᱛᱩᱱ ᱛᱩ ᱛᱟᱱ ᱨᱚᱜᱚᱱ ᱜᱚ ᱪᱚᱥᱤ ᱡᱤᱭᱟ ᱞᱚᱱᱚᱢ ᱵᱟ ᱟᱨᱮᱢᱟ ᱪᱤᱜ ᱛᱤ ᱛᱟᱱ ᱱᱟᱝ ᱪᱚᱥᱤ ᱟᱜᱚᱱ ᱡᱮ ᱱᱟᱛᱩᱱ ᱜᱚ ᱥᱟᱣᱟᱫ ᱪᱷᱤᱜ ᱛᱚᱣᱟ ᱛᱚ ᱜᱚ ᱡᱤᱫ ᱠᱟᱫᱟ ᱢᱟᱝ ᱪᱤᱣᱟᱫ ᱪᱩᱛᱩ ᱫᱟ ᱛᱟ ᱪᱮᱱ ᱫᱟᱱ ᱯᱷᱚᱢ ᱨᱟᱱ ᱡᱚᱜᱚ ᱱᱟ ᱢᱟᱝ ᱪᱤᱣᱟᱫ ᱪᱤᱜ ᱠᱟᱯᱛᱩᱠ ᱠᱟᱯᱛᱩᱠ ᱠᱟᱯᱛᱩᱠ ᱠᱟᱯᱛᱩᱠ ᱠᱚ ᱛᱚᱱ ᱡᱤᱱᱨᱮ ᱠᱷᱟᱨᱜᱮ ᱧᱟᱢᱧᱩᱝ ᱭᱚᱯᱟ ᱞᱟᱠᱷᱤ ᱭᱚᱯᱟ ᱪᱟᱨᱡᱮ ᱭᱚᱯᱟ ᱥᱟᱜᱯᱟᱨ ᱠᱚ ᱨᱚᱝᱜᱚ ᱨᱤᱜᱱᱤ ᱫᱟ ᱛᱚᱱ ᱡᱤᱱ ᱫᱮᱞᱟ ᱪᱮᱫᱚᱝ ᱭᱚᱯᱟ ᱜᱚᱱᱤ ᱢᱤᱱᱤᱠ ᱪᱤᱠ ᱢᱤᱨᱚᱢ ᱫᱤ ᱢᱤᱨᱚᱵᱟ ᱡᱤᱛ ᱪᱮᱱᱚᱱᱤ ᱞᱟᱠᱷᱤ ᱫᱚ ᱢᱤᱱᱤᱠ ᱪᱤᱠ ᱛᱟᱝᱚᱢ ᱛᱟᱭᱚ ᱠᱚ ᱪᱷᱚᱨᱟᱜ ᱛᱚᱱᱤ ᱱᱟ ᱢᱟᱣ ᱟᱱᱟ ᱱᱟ ᱱᱟᱢᱛᱚᱞ ᱜᱮ ᱫᱟ ᱜᱩᱨᱢᱚ ᱪᱟᱡ ᱜᱮ ᱨᱚᱠᱪᱩᱨ ᱢᱟᱣ ᱨᱚ ᱠᱨᱚᱱ ᱛᱟᱨ ᱪᱟᱝ ᱱᱟᱱ ᱫᱤᱢᱚᱢ ᱡᱟᱨ ᱡᱤ ᱜᱤᱱ ᱥᱟᱢ ᱪᱤᱠ ᱥᱮᱫᱚᱝ ᱢᱟᱛ ᱯᱟᱜ ᱛᱚᱢᱚ ᱜᱮ ᱛᱚᱱ ᱡᱤ ᱫᱟ ᱞᱚᱠᱥᱚᱝ ᱱᱟ ᱜᱮᱫᱟ ᱛᱚ ᱡᱟᱠᱟᱨ ᱥᱟᱱ ᱨᱮ ᱫᱟ ᱛᱚ ᱠᱚᱨᱟ ᱪᱮᱱ ᱟᱱᱟ ᱢᱟᱱᱟ ᱡᱟᱱᱟ ᱡᱮ ᱡᱩᱱ ᱚᱭ ᱱᱚᱛᱚ ᱢᱩᱫᱨᱤᱛᱟ ᱟᱱᱟ ᱢᱟᱱᱟ ᱥᱮᱱ ᱫᱟᱢ ᱱᱤᱭᱟᱹ ᱫᱚ ᱠᱟᱨᱜᱮ ᱱᱚᱪᱟ ᱛᱮᱨᱟᱝ ᱠᱷᱟᱨᱛᱚ ᱠᱚ ᱛᱤᱨᱢ ᱱᱤᱜᱨ ᱥᱟᱠᱪᱤ ᱵᱟᱱ ᱫᱚᱢᱚ ᱜᱩᱱᱟ ᱱᱟ ᱟᱪᱷᱟ ᱠᱤ ᱛᱟᱱᱫᱤ ᱢᱤ ᱞᱚᱜ ᱛᱚ ᱛᱷᱚᱱᱤ ᱵᱚᱥᱚᱱ ᱫᱚ ᱡᱟᱪᱷᱤ ᱜᱮ ᱛᱟᱠᱣᱟ ᱜᱮ ᱱᱟᱜᱡᱚᱱ ᱫᱚ ᱜᱚᱵᱪᱮ ᱱᱤᱛᱚᱝ ᱜᱮ ᱛᱟᱠᱣᱟ ᱱᱟᱜᱡᱚᱱ ᱫᱚ ᱠᱟᱨᱜᱮ ᱨᱚᱝ ᱜᱮ ᱥᱟᱜᱱᱤ ᱤᱱᱫᱟ ᱜᱮ ᱫᱚᱠᱣᱟ ᱜᱮ ᱛᱷᱚᱝᱠᱷᱩ ᱢᱩᱢᱟ ᱚᱱ ᱫᱚ ᱯᱮᱪᱩᱱ ᱡᱚᱱ ᱫᱤ ᱛᱷᱚᱱᱟ ᱨᱚᱝ ᱜᱮ ᱨᱤᱜᱱᱤ ᱥᱚᱨᱣᱟ ᱛᱷᱚᱝᱠᱷᱩ ᱭᱩᱛᱚ ᱪᱚᱠᱚ ᱛᱚᱱᱤ ᱥᱟᱢᱞᱚ ᱛᱟᱝ ᱫᱤ ᱛᱚᱣᱟ ᱥᱮ ᱫᱚᱝ ᱡᱤᱜᱤ ᱠᱟᱢᱟᱱ ᱛᱚᱝ ᱞᱤᱜᱚᱱ ᱦᱟᱡᱟᱝ ᱧᱤᱢᱩ ᱥᱠᱟᱨᱢᱟ ᱧᱩᱝ ᱱᱚᱝ ᱢᱟᱝ ᱪᱮᱣᱟ ᱛᱚ ᱡᱟᱜᱟ ᱭᱮᱜᱱᱟᱨᱤ ᱢᱚᱥᱚ ᱛᱚ ᱟᱪᱤᱢ ᱛᱷᱚᱝᱠᱷᱩ ᱡᱟᱜᱟ ᱭᱮᱜᱱᱟᱨᱤ ᱫᱟ ᱭᱮᱜᱨᱚᱝ ᱜᱮ ᱠᱟᱯᱛᱚ ᱠᱟᱯᱛᱚ ᱛᱤᱱᱟ ᱭᱩᱭᱩᱱ ᱡᱟᱱᱫᱟ ᱛᱚᱝ ᱢᱚᱢᱟ ᱥᱮᱱᱟ ᱛᱟ ᱢᱮᱠ ᱛᱟ ᱛᱨ ᱫᱟᱫᱟ ᱪᱩᱡᱮ ᱵᱚᱱ ᱛᱨᱤ ᱭᱟᱛᱟ ᱱᱟ ᱛᱟ ᱛᱷᱚᱱᱠᱟ ᱫᱟ ᱢᱟᱝᱟ ᱫᱚ ᱜᱚᱜ ᱥᱚᱱᱫᱩ ᱪᱮᱨᱚᱝ ᱫᱤ ᱡᱟᱨᱱᱟᱱ ᱫᱤ ᱛᱷᱚᱢᱨᱟ ᱫᱟ ᱭᱚᱠᱟ ᱫᱚ ᱪᱟᱱᱫᱩ ᱪᱮᱨᱚᱝ ᱫᱚ ᱛᱷᱚᱱᱠᱟ ᱢᱟᱝᱟ ᱫᱚ ᱜᱚᱜ ᱛᱷᱚᱱᱠᱟ ᱥᱟᱠ ᱡᱤᱝ ᱜᱚᱜ ᱯᱤᱠᱟ ᱥᱟᱠ ᱨᱮᱱ ᱡᱤᱨᱣᱟ ᱢᱮᱱ ᱡᱤᱝ ᱜᱚᱜ ᱡᱤᱡᱤᱜ ᱫᱤ ᱞᱚᱠᱟ ᱛᱚᱝ ᱟᱥ ᱛᱨᱤ ᱛᱩᱢᱩᱫ ᱢᱮᱱ ᱨᱤᱵ ᱡᱤᱫ ᱥᱟᱠ ᱱᱟ ᱥᱚᱱᱟ ᱯᱷᱭᱟᱝᱜᱟᱨ ᱯᱮᱨ ᱠᱚ ᱥᱟ ᱛᱟ ᱟᱱᱡᱟᱢ ᱨᱮ ᱴᱷᱚᱢᱪᱤᱱ ᱥᱚᱠᱚ ᱫᱟ ᱠᱟᱱᱟ ᱥᱚᱱᱟ ᱠᱷᱩᱜᱢ ᱛᱚᱢᱵᱟᱨᱮ ᱪᱮᱨᱚᱝ ᱛᱤᱱ ᱛᱤᱱ ᱜᱚᱱᱡᱤ ᱫᱟ ᱛᱮᱛᱟ ᱱᱤᱛᱟᱱ ᱡᱟᱣᱱ ᱫᱚ ᱢᱩᱫᱨᱮ ᱢᱟ ᱟᱱᱟ ᱢᱟᱱᱚ ᱥᱮᱱᱟ ᱫᱚ ᱢᱩᱫᱨᱮ ᱢᱩᱛᱮ
2: ᱫᱮᱝᱜᱮ ᱫᱮᱝᱜᱮ ᱜᱚ ᱢᱟᱨ ᱟ ᱛᱮᱜᱱᱟ ᱛᱟ ᱪᱚᱨᱟᱝᱜᱤ ᱧᱮᱨ ᱜᱚᱱ ᱫᱩᱜᱩᱱ ᱡᱚᱞᱤ ᱨᱤᱜᱱᱤ ᱠᱚᱨᱜ ᱱᱤᱥᱞ ᱠᱚᱨ ᱭᱟᱝ ᱥᱟᱢᱟ ᱛᱟ ᱱᱚᱥᱴᱚᱞ ᱡᱤᱱᱟ ᱪᱷᱚᱠ ᱛᱟ ᱠᱷᱟᱵᱫᱟ ᱡᱤᱱᱟ ᱪᱷᱚᱠ ᱛᱤᱛᱥ ᱛᱮ ᱭᱟᱝ ᱟᱹᱱᱤᱜᱤ ᱢᱟᱨᱟ ᱟᱥᱤ ᱟᱥᱱᱟ
1: ᱠᱟᱫᱩ ᱠᱟᱫᱩ ᱠᱷᱟᱵᱫᱟ ᱤᱝᱜᱚ ᱠᱷᱟᱵᱫᱟ ᱤᱝ ᱛᱟᱝᱟᱱ ᱫᱟᱱ ᱥᱚᱱᱟ ᱟᱱᱟ ᱢᱟᱱᱟ ᱥᱮᱱᱟ ᱱᱚᱨᱱᱚᱜ ᱛᱟᱢ ᱵᱤᱨᱚᱠ ᱡᱤᱜᱱᱤ ᱦᱚᱢᱟ ᱪᱷᱚᱠ ᱡᱤᱜᱱᱤ ᱛᱚ ᱥᱟᱨᱟ ᱥᱚᱨᱫᱚ ᱫᱮ ᱠᱚᱱᱚ ᱥᱚᱵᱪᱩᱝ ᱠᱚᱱᱚ ᱛᱚᱢᱚ ᱡᱮᱱ ᱛᱟ ᱞᱚᱱᱟ ᱨᱟᱵᱫᱩ ᱵᱩᱥᱚᱱᱮ ᱯᱟᱨᱪᱤᱨ ᱫᱚ ᱟᱢᱟ ᱪᱷᱩᱱᱤ ᱪᱟᱱᱡᱚᱜ ᱞᱟᱢ ᱭᱩᱦᱩ ᱪᱟᱱᱡᱚᱜ ᱞᱟᱢ ᱯᱟᱨᱪᱤᱢ ᱱᱤᱛᱚᱢ ᱡᱟᱠ ᱠᱚᱱᱚ ᱱᱤᱝᱜᱚ ᱥᱟᱢᱵᱮᱨᱮ
2: ᱡᱤ
1: ᱛᱮᱨ ᱛᱟᱨᱛᱤ ᱣᱟᱡᱟ ᱫᱟ ᱞᱚᱡ ᱜᱟᱯ ᱪᱷᱟ ᱡᱚᱱᱟ ᱱᱤᱠᱟᱹ ᱯᱟᱨᱪᱤᱢ ᱜᱚᱨ ᱡᱚᱜ ᱛᱤ ᱪᱷᱮ ᱛᱮᱱ ᱫᱚ ᱢᱟᱢᱱᱟᱜᱟ ᱱᱟ ᱢᱤᱭᱟᱱ ᱨᱚᱝ ᱫᱚ ᱠᱷᱟᱥᱠᱟᱱ ᱨᱤᱥᱠᱟ ᱠᱨᱤ ᱟᱡ ᱠᱨᱤᱛᱤ ᱞᱤᱥᱠᱟ ᱞᱤᱭᱚᱱ ᱫᱚ ᱭᱮᱱ ᱭᱮᱱ ᱱᱟᱨᱟ ᱢᱟᱫᱟᱝ ᱥᱟ ᱛᱟᱜ ᱛᱟᱜ ᱮᱱᱫᱨᱮ ᱟᱱᱟ ᱢᱟᱱᱟ ᱥᱮᱱᱟ ᱱᱟ ᱪᱚᱠ ᱛᱚᱢ ᱢᱚᱢᱟ ᱢᱚᱢᱟ ᱠᱟᱢᱟᱱ ᱛᱚᱝ ᱠᱟ ᱪᱟᱣ ᱥᱮᱱᱟ ᱠᱷᱤᱣᱟᱨᱟ ᱪᱤᱜᱟᱢᱟᱱ ᱡᱚᱱᱛᱟᱝ ᱡᱟᱨᱟᱢᱟᱱ ᱪᱤᱨ ᱪᱤᱜᱟᱨ ᱢᱮᱫᱟ ᱞᱤᱥᱠᱟ ᱪᱤᱠ ᱛᱚᱠᱟᱨ ᱜᱟᱡᱮ ᱭᱚᱯᱤ ᱢᱤᱭᱟᱥᱠᱤᱱ ᱛᱤᱝ ᱢᱩᱛᱟᱱᱤ ᱪᱤᱜ ᱫᱮᱨᱟᱝ ᱠᱷᱟᱝ ᱟᱠᱟᱪᱟ ᱫᱮ ᱛᱤ ᱫᱟᱱᱟ ᱱᱤᱭᱟᱹ ᱱᱤᱥᱴᱤᱠ ᱫᱩᱥᱟ ᱡᱚᱱ ᱛᱮ ᱱᱟ ᱪᱷᱟ ᱥᱟᱢ ᱠᱚᱱᱨᱮ ᱫᱤᱫᱠ ᱡᱚᱠᱣᱟᱜ ᱢᱟᱱᱪᱷᱩᱱ ᱱᱟ ᱭᱚᱱ ᱱᱟᱜ ᱨᱤᱜᱱᱤ ᱛᱚᱱᱞᱤᱱ ᱫᱟ ᱨᱤᱜᱱᱤ ᱛᱚᱱᱠᱷᱚᱱ ᱫᱚ ᱭᱮᱥᱴᱤᱝ ᱢᱟᱱᱤᱜ ᱥᱚᱱᱛᱚ ᱪᱮᱣᱟᱱ ᱫᱟᱱ ᱥᱚᱣᱟ ᱫᱟ ᱨᱤᱜᱱᱤ ᱠᱷᱟᱢ ᱡᱩᱨ ᱥᱟᱢ ᱛᱚ ᱡᱚᱱᱪᱤᱨ ᱠᱟ ᱡᱚᱱᱤᱱ ᱨᱚᱡᱤ ᱚᱛ ᱠᱟᱪᱷᱮ ᱵᱚᱨᱮ ᱟᱪᱷᱟ ᱠᱤ ᱞᱤᱨᱠᱟ ᱛᱟ ᱞᱤ ᱨᱤᱜᱱᱤ ᱞᱤᱨᱠᱟ ᱞᱤ ᱞᱤ ᱫᱚ ᱪᱮᱨᱚᱱ ᱛᱟᱜ ᱨᱟᱝᱠᱟ ᱠᱷᱟᱨᱟ ᱢᱩᱥᱩ ᱪᱟ ᱠᱟᱨᱤᱱ ᱞᱤᱨᱠᱟ ᱫᱤᱱ ᱱᱟ ᱛᱚ ᱭᱮᱱ ᱡᱟᱝ ᱟᱫᱜᱟ ᱢᱟᱥᱛᱟᱝ ᱠᱟ ᱛᱟᱛᱨ ᱱᱤ ᱢᱟᱨᱠᱤ ᱞᱤᱨᱠᱟ ᱞᱤᱱᱚ ᱭᱚᱡᱤ ᱢᱮ ᱪᱚ ᱛᱚ ᱢᱤᱞᱚᱱᱤ ᱠᱟᱱᱟ ᱫᱟ ᱠᱟᱫᱤ ᱡᱟ ᱭᱚᱱᱫᱤ ᱥᱟᱥᱟᱝ ᱢᱚᱢᱟᱥ ᱠᱟ ᱜᱟ ᱛᱟ ᱛᱚ ᱨᱤᱜᱱᱤ ᱪᱟᱝ ᱪᱟᱝ ᱫᱟ ᱥᱮᱫᱚᱝ ᱛᱟᱜ ᱛᱟᱜ ᱥᱚᱝ ᱛᱟᱜ ᱠᱷᱟᱢᱡᱩᱨ ᱫᱟᱜ ᱢᱟᱭ ᱫᱤᱱ ᱠᱷᱤ ᱠᱟ ᱛᱤ ᱡᱮᱝ ᱱᱤ ᱛᱟᱜ ᱪᱷᱟ ᱥᱟᱢ ᱠᱚᱞᱮ ᱦᱟᱣ ᱫᱟ ᱫᱚᱢᱚ ᱜᱟ ᱪᱮ ᱢᱟᱨ ᱛᱟ ᱱᱚᱨᱱᱚᱜ ᱛᱟᱢ ᱡᱩᱨ ᱜᱩᱝ ᱜᱚᱨᱟ ᱛᱤᱱ ᱡᱚᱱ ᱪᱟᱝ ᱠᱟᱢ ᱥᱟ ᱜᱟᱨ ᱛᱚᱢ ᱨᱚᱜᱤ ᱛᱷᱚᱱᱡᱤᱢ ᱨᱚᱜᱤ ᱛᱷᱚᱱᱠᱚᱱ ᱫᱮ ᱛᱚ ᱛᱟᱢ ᱪᱮ ᱨᱤᱜᱱᱤ ᱜᱟ ᱱᱟᱢ ᱥᱤ ᱥᱚᱢᱵᱚ ᱭᱚ ᱥᱟ ᱛᱟᱜ ᱛᱟᱜ ᱨᱮ ᱛᱟᱢ ᱡᱤ ᱭᱚᱠᱟ ᱭᱚ ᱥᱟ ᱛᱟᱜ ᱛᱟᱜ ᱛᱟᱱᱟ ᱫᱟ ᱱᱚᱨᱱᱚᱜ ᱛᱟᱢ ᱡᱩᱨ ᱜᱩ ᱨᱤᱜᱱᱤ ᱛᱷᱚᱱᱞᱤ ᱛᱮ ᱭᱟᱥᱤᱝ ᱢᱟᱱᱤ ᱜᱟ ᱥᱚᱱᱫᱚ ᱪᱮᱨᱚᱝ ᱫᱟ ᱠᱷᱟᱢ ᱡᱩᱨ ᱠᱚ ᱛᱷᱚᱱᱤ ᱛᱷᱚᱢᱨᱟ ᱦᱟᱨᱟ ᱨᱚᱡᱤ ᱚᱛ ᱠᱟᱪᱤ ᱵᱚ ᱛᱤ ᱪᱮᱝ ᱜᱟ ᱨᱤᱜᱱᱤ ᱫᱟ ᱠᱷᱟᱢ ᱡᱩᱨ ᱱᱤᱜᱟ ᱭᱟᱥᱤᱝ ᱢᱟᱱᱤ ᱜᱟ ᱡᱤ ᱛᱷᱚᱜᱟ ᱥᱚᱝ ᱠᱤᱡ ᱜᱮ ᱱᱤᱭᱚᱝ ᱠᱤ ᱪᱟᱝ ᱠᱤ ᱜᱮ ᱛᱨᱟᱭᱟᱝ ᱜᱮ ᱡᱮᱢ ᱧᱟᱢ ᱵᱚᱱ ᱨᱚᱡᱤ ᱚᱛ ᱠᱟᱪᱤ ᱵᱚ ᱨᱮ ᱥᱟᱢ ᱪᱤᱠᱟᱹᱱ ᱥᱚᱨᱣᱟ ᱠᱷᱤ 지금 결국 그 차등 식재 나왔다. 결국 그잖아 고자 시진 지원 그거도 민국 나가요는 논나 그 집안이 흩어나 뒤져서 이제 지롱이 지금 돌이 들리고는 또 무슨 소중히 보내요. 뒤져라다 대통령 뒤로 그다 지금 돌금 돌금 그 돈만 비 채톤 물지도 아직니 그 남니 여정니 돈이 그 남과 다 대한 가서 전나 원총 장 보고 그 뒤람 가는 로고는 대민이 깔리고는 다 성공이라도 전나 또 뭐 이런 거는
2: 다 녀름 인제나 자름 크나 영초 잔지이 디달린 롤리 톤지 카쿠니 치 카브다마이 르퍼트 다 코그 조르스 그 톤다니 영치 자시 마즈브셜 사네런 그 톤지 디달리 사마르 가스라 마토고
1: 그모 가도 가도
2: 디그나 데런 그 램싱 나니 영 치티 셰프차그 다 캬치라 영 토라근 달름라 디 카쿠니 영 카다즈그나
1: 고다 고다 당근도 좋다는데 네 너는 그 르닌데 종단 주는 통고 아 디저트 노르덕 통지로 그 탐시하고 있는 당한 말거나 아 밤주를 그런 그 럭키 코트 잡으래요 뭐 지금 간다 달랑 거 저기 돈지 그 돈이 좀 지금 망아이 좋다 망아이 주도 망아이 망아 준다 요는 제가 때는 가서 다른 그 럭키 더 돈리 돈지 그 남카 취미 조건은 티콘이 망한다 있는데 당한 거 지금 지금 돈은 그 나카 던자도 요 그 하라 톰라 톰 거나 와지 그 비슷한 당지 그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rung ngu nagjun mga zga kerchik ngi wa tukhoi mezi tonggo ngis dina tata gyanchang zga zi zang nama chuk jume kusang tsangmi a gilgin di toni chizli na wanri kalag toni chizli na wanri tontag zang ndi tonzi zamba sabag toni chizli wanri zhoga toni chizli omag toni ndungo yandu chung nagjun mga pozga siyam nga atis zhoga toni rin dumo rig mga li

0: 나와나 맨날 자기가 요지리 삼이 즉 생각된다 지 지금 낙준 몽아도 남중남 지르바이 갑다이 되는 지 노는 통속은 소용 섭중 때문에 그 뭐티나 더 영 그렇게 지금 점지들이 삼 그다 석벌 그 대응 가능 낙준 진전 봐 너무 다르마 책이 세면나 디벅적도 문신 아따지가 오달리 좀 해서 말에 자나서 손이 자나서 미치기 가자이 졸디 자지마 동을 채고 그러지가 메크 삼디 다동선 님이 리치론디 온 더나라 리조고 더나라 리조고 더나라 통콩요고 더나라 돈지요고 더나라 르니요고 삼치 그 벅적도 좋고 그때나 더지 좀 비스기래 삼고 더나 가시래 뭐
1: 제제제
0: 님이 저들이 그단 님이 리치론디 런거 삼이고 녹음 돌근 그 통만 비 돈린더 손을 좀 다 탐 체크야나 저거 도만는데 총라디 카탈리고 가서 총라가 아니 저듯이인가 그걸 넘어서 그 자나나 요노 때랑 같은 거 예거로에나 저거 자에나 저거 너무 그 운동이 돌근 그 돈지 그 도와 못 봐요 그렇게 그 세면은 지금 너는 어디 저거 되지 가까이 있노 속단들과 가까이 없이 가까이 있노 녹음 돌근 그 지금 남아지 어디 남아지 있는데 너 어디 가까이 있노 네 돈은 그렇게 지금 통을 많이 비 무슨 일도 되는 녹음 돌근 통송아 일거리 통송아 되고는 또양 그렇게 땀지도 가까이 줘야 좀 라스 오빠한테 아저니 랑진 그 회랑 셨던 그 때랑 가까이 좀라 가까이 지는 네 땅 뒤 지금 남진 등이 리 온던 속에 흑진 흑진 등이 같이 지금 단단 득득 끊는 년에 요반 너무 지나면 없어요 다 처마 지금 샤슈도 년에 요반이나 까모 있는데 뒤나 안들 지금 남이 빠 지금 남이 빠 년에 요반 또 머리 시작한 뒤 나중에 뭔가 끝이가 요과도 흑진자 요과도 뜬다 이거 사자에
1: 제제제
0: 그럼 뭐 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탐지 그 송건 다 말은 당장 뭐 잠자도 요는 제가 지금 석적 볼 코스 리그 코 존 리그 코 말 리그 코 칼 리그 코 단도 뭐 지금 뭐 지금 어디 간 용롱기 직간에도 안 되고 그 통진데 뭐 그 지금 머리 잠바나 쳤고 되니 통치 잠바나는데 뭐 책임 잼돈이 정도 쪽에 책임도 믿고 가서 지금 한 달이 아자 치모 요과 뜯고 그 사람 지금 너무 크게 되고 대신 그다 그쪽다 흑진 뭐 어떤 거거든 단도 다른 문터도 얘라 제지 제목 제정한 조조 똑같이 버리 떠나 같이 그래래 되는 거버 그때는 가서 단디미 치러온데 지금 소도 속사다니 톰라 던지로 그러니 근데 톰족보다 접족근다 던지르니 던지 접족근데 건 가서 길긴 삼바진 길긴 석삼진 명디 카면 동구 용이 세는 것 같이 어지 쉬야디 어용 뭐 용 없이야디 뒷담주도 쉬야디 이런 동 쉬야디 또 뭐 용 건데 그 낙전 뭔가 시가 그쟁이 같은 거 달라나도 지금 허브란 진들이 지가 무시한 등 등 뜻이나 떨어지가 답나도 맞다 이건 어지가 무시고
1: 제제제 다 워킹 등이 터신 거 조신 난도는 세건을
0: 아
1: 노는 것 그 땅이 하는 키 소흐에 틈노레 키 르그뇽노레 심지기 잡코니 톤지 나가 심즈 어떤 탑가 삼가
0: 그랑가 진디 노르노 카탄 춘데 니스톰 체글로데 노르노 카탄 춘디 화차티 된요레 다가 나노 화차한테 빠트네 주온데 노르노 카탄 춘고 나니다 노르노 그 르그니다 노르노 카탄 주로 그 르그니 톤디단도 소치 코코코알린 지역 그 저감들이다 티치론디 땅안디미 통고 저건 가서가 얼마나 송 줄로네 건 가서 되니 챙피가 소블랑 그 길게나 조금 아마 또 그 간바이나 조금 더 속까지 티치론나 톤지 그 톤니 통통 그 잡도 역당나 추는 그 논나 그게 정화 못한 이유는 그 하라스라 통공 나카 조르진다 도무도 토지암는 신지 그러면 저땅 그 스티 통공 조그 통공 오미 통공 마크 통공 하그 통공 루비 통공 진다 말로 티 통공 데도 탐지 다 나는 그 데브스는 디나가라 저담도 통노다 통공 나카 조르진다도 요늘이 더 타클 그 통공즈가 지지거나 지금 망보 가르디오 그 잠깐 망보 디나 초코 되니 디는 망보 잠나 초코 지는 지는데 통공도 제왔다는가 토가 잠나 그 조르진다도 통공즈가 지지거나 초건들이 존나 통공이 그 가서 니버 그 뒤장차다 뒤 그게 지금 통공 그 제차단데 차 참아토 저 소소니 송이 줄로인도 좀 어단도 통공즈가 지원 다들 그 전에 지원 그 통공즈가 지지거나 초코 되지도 논나 그 돈이 오는 그 나카 조르진다도 미치 통공 잠들 토 잠들 다른 원동 근데 지금 이게 이어질 삼고
1: ཏང གི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0: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ནས 급제가 딱하다 니트 그딱 그 나중 딱딱 그 나중 또 제가 치간 그 듣고 너도 다 지금 냠냠 메카 아니니 걸랑 하셨던 그 버제가 간 손나 버제가 딱 그 그니 잡종 아 대니 저들이 그다 노르낙 간 손나 노르낙 그딱 그 그니 잡종 다 치산 입셨나 양 그르는 땅 저리 그 양 그르는 그 그니 잡종 도와타 땅 저런 도와타 그 그니 잡종 틀큼 저 땅 저리 그 틀큼 저 그 딱 그 잡종 그 그니 그 땀지 때 다른 줄은 텀에 봐. 법진아 손은 지가 노르크탄 줄리크탄 줄대진 법진미. 야라 곱지가 탐진은 법진미. 라키는 법진미. 대체론디 티 잡죠. 더 싸니 똥도 건 혹시 남시 그 도가디 잡종 도통도 그 강급치 지원 아니 럭히는 돈이 먼저 돌진 그 럭히는 뭐 냠 손들이 다 그게 따사면 선체들이 그 갑자기 안 더 돈지들이 안 더 엄마 찍리 나와 그 지라 그 찍리 나와 그 말 찍리 나와 그 너무 많이 나와 그 사람들이 다 됩니다 저들이 그다 당선 그 돈칠 걸 일이 있던 거 남발 손디 돈지들 남 가면 돈 대지론디 나 돈다 싫어만 듣고 옛날에 다 저기 안 나선 건 것들이 나 돈 딱 거 좀 쳐야 돼 뒤술 타고 그러면 단도 나 돈도 세르고나 소치들이 그다 나비진 주문 내 주었다 치가 쳐버리 주노에나 때는 갈 때는 도사 또 누가 따로 맞아 워크를 감수하고 나 쳤고 회의 나 쳤고 성에 나 쳤고 안보는 말이 소가 다 그걸 때 그러나 옛날 소나 그렇게 됐던 대로 그 럭키 단다 장보다 욕 때는 때는 갈 때는 점점 늘다 돼가 대체로는 얄마나 소는 나 소는 터지지 통고지기 뒤 담지던 소녀들이 뒤 통공 그 차대라 저 차대라 소는 주노 꿰매 됐더니 손 좀 따르 그 남바다 따르 그 돈지 그 남바 따르 그 친구 그 남바 손 지는 나땅 좀적 그라니 더즈니 손지즈 더즈니 돈니 그 자와 하라 응조 탑지 어떻게 버리다
2: 아 되는 되는 걸 생기나요 다른 지기티교 다카르마 링가 마르토메 같은가 지기틀 양키 자신양 코나바 니 마르 누구 잡콘 샤나도노나 양 카다즈가나
0: 어여야 카도 그 세랑 아 서버 돈을 지나바 시그 과정치에 다전 너무 그 지그 르닌데 다 진캄도 단 소한다 시그 니퍼 그 특진에 거니 산동자 돈데 지난비 남진 너무 셔리 망이 당치한 너무 갑다래 그 지금 뜸망아가 말한 거리 잡도 그래 또 송금이 역시 그 가요 카도인 전신 작가인 또 나 특진인데 니니단 서버 그 지난비도 날리고 노던 너무 그 초와서 치 잡사 초와다 치 카트니 있어 되는 가성 그 어렵 잡지 그 나는 거 니퍼 그 죽어 보 죽은 너무 그 연산단 너무 그 다똥 거 너무 리스크 망하리고 노 뭐마 과정 치 보려 뭐마 뭐마 가면 똥거 알기 생만 뭐미 또 못 지겠다 나까니 근데 다 지금 저동 그 들어 있나 이런 거 카드 다 저동 들어 있나 당아 망할 지 없어 지면 그 당하는 건 당아 적당 지금 즉 녹은 돌근 그 실리 돈이 듣다 실리 돈이 듣다 실리 실리 돈으로 그 흔인데 인식만 이거 따로 나를 지나 니고나 장사 장이 그 고카나 요니 고속 때부터 그 지다 같이 보시 또 양식 잖아 고속 뒤 돈이 통콘도 못 망아도 용고 데이즈 그 장사 장이 나 요는 그 고식도 どこじゃぜごのてかす。あじゃげ、たんがじゃくかさだんがしじんなとじゃぶじごのくのなかたんかにかさちくかれ。てでこれまちたんずく、たんかんのかんのがこんなかんのくしじどんのかじばよか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さ ཁྱི ཕྱད མི ཁྱི ཕྱི Детанга тога ну патче боре. Догун торган дагы жы чы ныксым. Дени да чедредиг да. Старна маннаг дени ста чы дени цуарыктан жыгыны юто чук кыргыптын уны гөр гөпчик деген би таны делам догун торган норнык догун торган гын доаштан догун торган гын гын кырылдык догун торган гын тетера деген мартук. Дө сонду чын тоңчыр жанда рава жанда жынды чын такыр гын хыксок сонду чын динжер дарман гын сутанын дө чы жыгыны ням сонду да тоңкона ням сонду кичен гын дө сали доли мен дыгы хожыг ᱛᱚ ᱠᱟᱪᱷᱤ ᱵᱚᱠᱪᱤ ᱨᱮ ᱱᱤᱪᱷᱟ ᱫᱨᱮ ᱫᱟ ᱥᱱᱟᱨᱡᱮᱱ ᱨᱮ ᱟᱪᱷᱟᱠᱤ ᱭᱟᱢᱤ ᱠᱚᱢᱟ ᱥᱚᱜᱟ ᱨᱤᱜᱱᱤ ᱠᱷᱟᱨᱡᱤᱜᱟᱱ ᱫᱟ ᱭᱮᱨᱪᱤ ᱢᱩᱱᱤᱠ ᱛᱮᱱ ᱠᱷᱟᱨᱥᱟᱱ ᱜᱟ ᱢᱟᱝ ᱛᱚᱱ ᱫᱟ ᱫᱮ ᱛᱚ ᱛᱟᱢᱪᱤ ᱭᱮᱠᱷᱟᱱ ᱫᱟ ᱞᱚᱨᱡᱤ ᱛᱮ ᱛᱨᱠᱱᱟ ᱜᱟ ᱡᱟᱱ ᱢᱮᱱᱟ ᱪᱟᱢᱵᱚ ᱥᱚᱝᱜᱤᱨ ᱜᱟᱨᱜᱤ ᱛᱮ ᱛᱷᱚ ᱡᱤᱜᱤ ᱜᱟᱨᱜᱤ ᱛᱮ ᱠᱟᱪᱟ ᱛᱤᱜᱤ ᱭᱮᱦᱩ ᱜᱤ ᱡᱮᱢᱡᱤ ᱜᱚᱜᱚᱢᱟᱱ ᱱᱟ ᱨᱟᱝᱟᱢ ᱫᱟᱱ ᱪᱚᱠ ᱛᱚᱜᱟᱱ ᱫᱤᱜᱤ ᱤᱜᱮ ᱪᱟᱞ ᱠᱷᱩᱠᱛᱤ ᱡᱤᱨᱤᱱ ᱫᱤᱜᱤ ᱟᱪᱷᱟᱠᱤ ᱜᱟᱨᱜᱤ ᱪᱟᱠᱟ ᱠᱷᱟᱥᱚᱱᱟ ᱱᱚᱨᱱᱟ ᱠᱚᱛᱟᱱ ᱪᱩ ᱪᱮᱢ ᱵᱚᱠᱪᱤ ᱫᱚᱣᱟᱨᱛᱟ ᱠᱚᱛᱟᱱ ᱪᱩ ᱪᱮᱢ ᱚᱭᱟᱝ ᱠᱟᱨᱞᱤ ᱠᱚᱛᱟᱱ ᱪᱩ ᱪᱮᱢ ᱫᱮᱛᱚ ᱛᱟᱢ ᱡᱤᱨ ᱜᱟᱨᱜᱤ ᱜᱷᱟᱛᱚᱱᱟ ᱚᱱᱫᱟᱨ ᱜᱟᱨᱜᱤ ᱪᱤ ᱠᱷᱟᱥᱚᱱᱟ ᱠᱚᱛᱟᱱ ᱪᱩ ᱪᱤ ᱱᱤᱢᱟᱛᱮᱱ ᱡᱚᱱ ᱥᱟᱱᱛᱟᱢ ᱱᱟᱨᱮ ᱛᱤᱡᱮᱱ ᱜᱟᱱ ᱫᱮ ᱭᱩᱦᱩ ᱛᱚᱠᱪᱮ ᱡᱮᱢᱡᱤ ᱠᱟᱞᱤ ᱠᱟᱞᱤ ᱡᱤᱣᱟ ᱛᱚ ᱠᱟᱪᱮ ᱵᱚᱨᱮ ᱛᱮᱱᱤᱫᱟ ᱪᱮᱫᱨᱮ ᱫᱮ ᱛᱟ ᱪᱮᱜᱟᱱ ᱫᱚᱢᱩ ᱢᱮᱴᱟᱱ ᱧᱩᱧᱩᱝ ᱛᱚᱝᱠᱚᱱ ᱯᱷᱟᱱᱥᱢ ᱥᱚᱯᱚ ᱥᱟᱨᱡᱟ ᱪᱮᱵᱚ ᱢᱟᱴᱟᱱ ᱧᱩᱧᱩᱝ ᱫᱚᱢᱩ ᱡᱟᱱᱟᱣᱟᱱ ᱛᱩ ᱢᱚᱛᱤ ᱪᱤᱠᱟ ᱪᱤᱜᱟ ᱥᱟᱢᱵᱟ ᱫᱟ ᱪᱮᱨᱮ ᱜᱚᱱᱫᱚ ᱡᱮᱱᱫᱟᱱ ᱫᱟ ᱥᱟᱠᱥᱢ ᱫᱟ ᱦᱩᱣᱟᱱ ᱧᱟᱢ ᱪᱮᱵ ᱫᱚ ᱜᱚᱱᱤᱱ ᱛᱟᱱᱪᱮᱨᱮ ᱡᱚ ᱠᱚᱡᱜᱤ ᱞᱟᱢᱠᱟᱱ ᱨᱚᱡᱚᱛ ᱥᱟᱪᱟᱱ ᱠᱟᱪᱮ ᱵᱚᱨ ᱛᱟᱨ ᱟᱨᱩᱢ ᱪᱷᱚᱛᱚᱠ ᱥᱟᱫᱮ ᱪᱤᱠ ᱥᱟᱣᱟᱡᱤᱱ ᱪᱷᱚᱱᱟ ᱢᱟᱨᱮ ᱛᱤᱡᱮᱱ ᱜᱮ ᱛᱚ ᱪᱤᱠ ᱥᱢ ᱜᱚᱨᱭᱟ ᱢᱟᱛᱚᱢ ᱪᱷᱚᱫ ᱡᱤ ᱡᱤᱢᱤᱫᱟ ᱛᱟᱛᱚ ᱪᱚ ᱫᱚᱢ ᱫᱷᱟᱜᱟ ᱤᱧ ᱜᱚᱱᱫᱚ ᱵᱟ
2: ᱭᱟ ᱛᱤᱱᱟ ᱜᱟᱱ ᱞᱚᱠᱛᱟ ᱛᱮᱨᱟᱝ ᱞᱤᱠᱟ ᱜᱚ ᱵᱟᱨᱥᱚᱱ ᱱᱤ ᱪᱟᱱᱰ ᱛᱟᱝ ᱞᱤᱭᱱᱚ ᱛᱷᱤᱡᱤ ᱪᱤᱥᱤᱱ ᱱᱤᱜᱤᱱ
0: ᱠᱷᱟᱴᱚ ᱠᱷᱟᱴᱚ ᱭᱟ ᱭᱟ
2: ᱭᱟ ᱭᱟ
1: Robanamba, Terung Lemsinanga, which is Margotoni Jetter Tarpel Tungisin. Dug Georgian Ditani, the Nornos Music Palote, Namjilk, then Dolly Rinitun League, Tomrander Yakil Tongi Talung Kund the Ningina, young Krigika Chazan Mazg Shata. Tatuku Rangit Hongina, Dolly Rinin the Nirgunug, Chapkunas, Tugurum Gutoni, and

야, 저 보 청 청소 되나 대롱는 다 안가위 와시그 디칭그니 모레라 되나 토머 아직은더니 대롱 디칠라 로진비 저 보 청청 용 조시 용위 자기 먼든시 야, 되나 대롱 먹스그 단도모 디칭그니 모즈가 아주 양치를 나총시비에르가츠카타통린츠나그낭린츠무송나아치그리와이나잉데롱진나조포총총치디칭라르슈르드다디친드그아잡중그로지라잉문자차그아릉릉그파일

대간치네 데릉 조키 드긴지르 그 참바 청원다 땅 티바 가르치 그 참바 청원다 질리다 땅이 아른 거 릉 근 전통 몸바 명나 담 하시 그 타근 전통 몸지들이 자득시요 큰 거 주보 총총 요나 스카토니 린슨 타통 거 스글마 카브르땅 용르 가르사시 린슨 타통 근 거 카브릉 정 드거든 치 드슨 니르게 섬든 나르가당 드거든 치 드슨 니르게 섬든 뜨기노 주보 총총 청마게 일라서 우르즈 요라

레드 간신이 데릉 조게 트긴저게 삼바 청원다 질다 땅이 영 어른거 얼렁은 해모라 아 샘든 조모다 징이 어른거 파마당 어른거 조보 총총 어른거 게딩소라 럭진빈도 큰거 조보 총총 남지영 아 디다스타니드 렌슨 타통거 시글마 아 카프르땅 영나 총님은 사그 어른거 얼렁은 젠통음 나영 축가 한진이 대릉 아직 아가베 와식 디칭게니 뭔데 다타 다든담나 린슨데 년기 요비 조보 총총용 흐소이다 땅이 다 최남제 리스마 대탕땅 저아 대실 용위 자힘 흔든데 소리지마 총총 르마 치르치제 얼른 해몬데 야리다 땅이 그라 남을 세릉 세르고노게 가영 젊은데 최남

야 저보 청청처 담질인데 많이 녹은 거나 저보 청청치 티바가 세고 논데 정지 우거 다 스카실 형급도 쟁거 로지거 회침만나 서즈 청티가 멍이 서즈가 청티가 멍이 노 정말게 서울에히 통화막을 린치는가 아직 저보 청청청만 서울이 셋당하지 저보 청청추이나 에요그 제 대박아나 아지즈는 말라리와게 청티가 멍리 야, 내가 다시 담질로 주이고 대박아그 터덩덩이 쉬라용거리 라브니 세르와그 샤라시오소 님그 심진 정매바즈 서요노르기다 그르게세마 쥬바 첸보즈그시리 득바시그 쥬그 찰라다 니퍼드 치드브고그 도땅스 내다 그게 치종족의 넘바 즉보시리 속 얀물 긍멍아 자출이 이노가 타라 사차 이슈되나 아지 마르바 로자위 멍적 흔드 치노가 생그 키 아지뜨그 샤블라 고뜨그데 치톱족의 신특제당스 아지 마르바그 티바간드 치 달바치니 톱중아 존지치니 디마츠크 아게르그나 글로스 마카르와즈기노 히요나라 크르게 아드바 치노그싱그 아드그즈브데 뜨근 뜨비 챤라 시탄만 도르티라 치즈비 컴와 아르그토즈 브징게치즈 토므르 아즈브킨게 가이브 아덤브르 징고 뜨지즈 아덤부지나 추보청청 청마게 사우이리 고가시 아덤부지나 고스쿠르테 티바가그 사도스고 아릉게 아르자와 크레다당이 콰르츠스 더니 크르게 스스기 시아카즈게 드블라 요노가스카바다 게르긴 용에다당이 초 디징고 세르큰서레 데릉니 중에다당이 치 칸더그 사르가 사메자 어도르가 어도밀라 시라추 다즈리 다땅이 크게 우드그모이즈 티파가그 사도 참마 아릉릉게 사제노고 토니 크게 영치 가입 쓸슨 쟁게 콰즈 비정게지즈 티파가그 영치 사도 리리 아릉게 자바크리 콰르징니 줄라 니노게 스카브즈가 영게르게 용에 다땅이 트 티위 쳤다니 사도 나무 어레리진나 하르진나 어릉릉 그 사슈 더시리 다땅이 영 사삼자 어도 노물라 샤라자기 지그스 데스타나잉 티바가그세마 어릉닐라 머드그 친즈기 노그생그 게르긴 그 뜻터시코노다 어릉니까 어드그즘득 비슈르 인저레드 돌리 그게 선능자 강라 뻬자밍 메라 허진데 게르긴가 과진데 접스 디지그니 게르긴가 영치 아예 접지가 과즈가 쓰고 뜨지리 크르게시스 디스카와타 디바가 쓴도 메나라 다 크르게 게르긴가 셰파진데 어접고지린돌이

영실 그게 사도르가 크리 콰르스스 타르 로트그라 아다와 젤고노고 토니다 콰르타 요콰스 드브슨스 다다 위승 로트가 좀대요노가 멍적쟁가 심크르 어거독세고노가 콰르터리 아지 마라가 티파가가 흐촌지체 향르톱 쳔보더그나라 쿵그트 흔더지니 아정거 윤든 탐칠 마승 마베 온바 긍슈거 틀때 샤차차 형니니거고니 디바가 호틀리즈 거기 아겔킹거 종니 호비숑 아즈마즈 이노거 초니다 로 아즈거거랑아 크게 군조거기 아리스칭 가루조니 사조거세 사르탐거르 사츠르 코나 지리 Tani karga lipo shkamni. Shtsabji namchang sawr thungtapi warta. Shtsunba mga zgi nogar chenga. Thar karga jamri chenbo towi. Nga tsu wujja shkashil nyangshtub chenja hui chun manar jirsongzaya. Kungna achiga kungni shepa zinta. Azizun mala repare.

동근 성그 얼구 하르신 스탄 요크 강위 능나 드미라 꽈르믹 닌나 니화그 쇼브 동근 성그 얼구 하르신드 스탄이 다요스 정글 체양믹 닌 선바당 닌나 쇼와 닌나 나브리잉 하르신 동근 성그 참고 스탄이 지요스 동근 마즈 강아베송아

동킹크 너 초즈인 시 강위난 강요비 천이라스티디지 저거 너다 네 초지노가 천이인야 시실 동긴지 어 뭐마즈니 오나 네 스타딩고 시 천이지 카시니르 자시단비 동긴르 네 초름 하정 잔진율 체름아 孙月们的更严重却呢你初一初一七层为主播的人 呀,那请我去这次 爹人阿姐个去求阿罗诺个阿姐来个谁个诺个咱是当今了里地不个车个初一初一七层为主播谁个诺个当今的阿姐个主播穷穷次了阿姐个主播穷穷次了阿姐个主播穷穷次了阿姐个主播穷穷次了阿姐个主播穷穷次了 当今年年那个车呢用主播穷穷车请出干柴油个阿七跟当家们呢阿达登咱们个主播穷穷车让你来用车一车那七层为主播的油节里了我去南京个车一车呢让个主播了让你看查给我马斯 主笔玩家,你咋死了?是中等。是这些的人,还真搞得起玩的。

야 다든 단지 향이비 접어 청청서 디츠지 근기 영 되는 거 자바 성인 거 나 총시비 가슬 타통 렌슨데 영 동슨데 닌저란타 렌슨데 거 좀지 바당 돈슨바 노르초당 좀지 간크

0: 데 추다트 트랙냥크 자츠킨더과 인다만다 론주쿠 인다 로망알라타 카르콩그남바 용타 아 도저치 더니 파스 틀므르도 차리라 직근원이 통구노 아 그치 지진이르키 힙샤가는 거 치후이가 고통고 고이주츠가 오늘 니흐선 예만들 신저노 메뚝 차치르 카츠고 진터자 원위인 진짜 질문 같은 게 미흡시 짓인데 파일 다른 지세 코노가 회진도 예시 좀 맡았다. 다 담스기 나이나 죽고 예시비나 죽고 단도 회진이 암승 게 육과스.
1: 그렇지.
0: 안도서 예시비 주 다 달러는 좀 특특메.
1: 그렇지.
0: 단다이나 젠 강터 똑바. 야 더니 회탄 회진 강임바. 야 더님 상황에서 시작 강임바. 야 치회나 그주 채치 특금지도 탐바리 채치 간트 요 커즈들 너무 그저 뭔가 너는 또 뭔가 또 니촌이 또 뭐더라 뭐
1: 예지
0: 알레 아 따도 뭐 거라 냠즈 저 저나 진우 떠인
1: 리야
0: 아
1: 예지 간다 그 공이 되는 게 레츠 듭지 되간 거 다주 울카이크 디진디 초커스 미근다 타브라다니 양 가르선 되는 거 그거지 렌진 비스카브다니 지글링군 거 그거 압진다 Yamjuk Dornay Gosa Kabdaski Tatanim Jim Tr, Tangalam Sunshina Lirikan Etani Girgin Pajon Janskri, Tani Koni Girgin Shekunuko, Woka Gapuzin Sikun, Woka Gapuzin, Ting in Shedisona, Gamba Samkat, Tinam Jim Tr, Tatalum Jorjiga Shikunuko, Tonamba, Kala Sosuzina Chokotani, Kaku Maker Tamzina Choko, Taganakani, Kayang's Grash Worka Kabdaskina.
0: Ya, ya, ya. Zo wok kundanji klasi jimbe loma yong landi ni kachazga nyong nyong sushil. Tani manda cho janji lenla nyawari. Ta darti wata rong lobjong chumuz yiyo na. Ta testa wog lobjong yichu. Jewa malongju. Sabcha malongju. Ale. Nda manje galaki ta ni manda cho ta wongi ma nisim zirngaz gok di wongi tsachuko di warte yong хэча логтон мэтэчу апра нюхта ичу тэни титтер лонте титтер жимай паг дому гнима нисэн бондера арцунз гичу хриз гичу тэх тэхти ти ханита тало дангила сину вок холма юнг паттасуи гаяттасави дому тэмжиз лондер Krahi Kayang Vini, Krahi Del of Tatar Songa.
1: Oya, Oya Ganda. Katu Dressi, Quatinchi. Tatirang Gong Sangri, Nawazi Ganima. Yarni Rang Mosu, Girgunga, Nimazatanta, Ktakjo, Gontarsina Yentanita, Jimag Kurga, Gong Sang, the Torchi Dambas, Yongatan, Tani, Jimajimazo Shawa, Lamdro, and Dotan Sandu. Tachiller Gil of Yongji, Samton Sandu Yongi, Jackie Monday Shinigin.
0: Ya, ya, ya, Jackie Delo.
1: Ya, Girgun Kapsa Demu.
0: Yeah, demo.
1: Yeah.

0: 그럼 고록 고록 세타 세타 남종 남종 아 되니 간지 간지 그렇게 사실 소소다 사실 소소고 터지고는 다른 아저 그 터지고는 직진되도록 담지 러는 걸 꼭 하고 싶지 러는 걸 통치해 줘도 같이 복지 그래 사급할 그 러는 그 야미 고만 정도 치는 거 사디 사치 치르 섬 담전도 치는 거 돌진 그 공시 효과 소비 공시 효과보다 아니 그 거기 공시 효과도 돈이 들어 좀 말도고 다 되는 가능성 당당 지금 라가는 앞지게 학소소 만다 지다 럭 소지기다 시소 논그인 동기 낭그 동아 노트 저송나리 대통 그 동안 노바 치보리 녹음 털근 더그 르치 넉섬 데니다 치드레드다 스타나 만나그 데니 스타 치 데니 초아로 동아 르니 요토 죽고 그렇게 붙는 오는 걸 고식 지금 비타니 데람 녹음 털근 그 논럭 녹음 털근 그 도왔다 녹음 털근 그 랑 연결을 녹음 털근 그 세테라 되고 나 마토케 더 송도 치는 동치리 잔다 라와 잔다 젠도 치고 타클 그 학속 송도 치는 진저 달만 그 수도는 데 어찌 르니 냠송데다 통콘라 냠송데 키친 그 더 살리 돌림에 더게 고적 지고 더 같이 복지 그래 아니 치드레드다 생활진데 아차기 얌미 고마 초거 르니 근데 일찍문이 되는 가능성 그만큼 나오는데도 담지 일찍한다 로지 데이터가 나 전 맨날 잠보 송을 가르기티 터지기 가르기티 스카차지 예후가 짐지 고가만 나 장암 던쪽 도관득이 이게 잘 혹대 지린득이 어색이 가르기체가 커서나 논나고 단추 침 먹지 도와다고 단추 침 먹어 연 그럴 것 단추 침 먼저 담지 가르기 그것도 나오는데 가르기티 커서나 단추 침 니마테니 좀 산탐나리 티진 근데 예후 특제 짐지 그리까리 지어도 같이 버리 데니다 쳐들어도 그 다 책은 너무 좀 뇽뇽 통공 분수 속보 사제 치보 마정 뇽뇽 도무도 나오는 또 뭐티 찌끄찌가 삼바다 저를 건드고 젠든다 삭섬다 후안냠 쳇도 그거는 천천히 고즈 그 남칸 로지오도 사정까지 볼 따라 아름 척도 사대 집 세워준 총는 말이 뒤진 그 뜻이 흑섬 거리와 마동함 쳐지지 됩니다 다들 저도 그래서 이런 건가 봐
1: 야야 그러나 간 럭타 대런 리카가 바르성니 잔다 당리 노 뒤지 치시는
0: 가도 가도 야야
1: 야야 Robanamba, Teranga Lems Nanga, Ushi Marg Tony Jetter Tarpil Tangisino. Dug Georgian Ditani, Ta Nornok Samsik Paloti, Namgilk, Tan Doli Rigni Tony, Tomrander Yakil Tony, Talum Gokundan Ingina, Yang, Krigika Chazga Mazg Shata. Tata Kuarangit Songina, Doli Rigni, the Nirgunug, Chapkunina, Tug Gorum Gutoni, and again Yasin Chesgonina. Tianchik engina, Sul Torgun Tang, Lopitan Asu, Wonder Sakin, the Tower Songina, Shakum, Sixazon, Tony Rungan Dolig Tony in the Sixazon, then you got Sondri in your Tatsu, D Lamka, the Chigitsaku, Dalas Kogalakanin, Samji, another Tonga Dungadalton, Terri, Masa, Mabe Dali, Sama Kavdazga, Jamuzita, the Quatin Chishin in, Tivjin the Kurangit Songina, and Roli Tunzi in Ashokutianchik, Tan Dolig, Tony Ton Rio Nuke, Duk. Likana so sugulakani manga abdogani matsuka ta tarta norna sikatoni tonzi inginayan naka jovgil toinkun naka jovgil tamuz yontakus yontana toinkun tatu riri ingina ngati chitr veshuli daltang chomrand chigirga kekein talas kwangitani yang kavdazga mazita tariri tarang lensing toni yashin yankan nabag shivji gichin nyanna so ta samjig donrin yoni dang yigrin yoni tamug nalyang hajanga mazgiyok Tianchik Kotaur Songina, and Roli Tonlin the Tarpil Tangunu, Kato Tengina, Najun Mazga Songina, Signi Yam Yung Mani, Anigalakan Engina, Tasovta Chendron Chonsum, Tuntang Shirkuruna, Chesoko Tony, Ata Nor Naginach, Tianchika Yara Govjigashon Dunny, Chargimil, Tonkura, Korig, Sukini Chargi Maz, Metsona, Tin Yam Yungu Kari, Ata Huanjurg, Kenir Glam, Kandeshina, Kirgizig, Shkakamatconi, Tomugar Jensio. Tis Songinayan, Tomer Rungi, Tangisi, Yamyon Mask Lung, Yamyon Tugatoni, Hero Pena, Tazo, Kinir Glam Catani, Rangla, Jondokan Yasgayan, Gachin's Ton Tugazi Dali, Kavdagon, Tatar Songinayan, Tagachin Ganshin Resani, Tomosri. Don't Yakub, Johnson Tarpilka, Sushing, Embushiat, and Tony Daltoni, Najun Mangazga Songina, Ata Tony Tarpilka, Likan D Tony, Hotuak and the Chimbu Pele Dali, Tata Shirung, Paila Song Daltoni, Ata Ligus Arpilzina, Yana Kinir Glankan, Deep Shigaltoni, Tan D Ston Dunny, Jumdiz and Nations Alunasir, Lonsuga Pusum Tingina, Shondechogoni, Hajamayuk. 대릉 글램슨 데선기나요 나준 뜻득 어른게 마시가 람카트 담고지나 축과 담노가 비직 샤바고 고름고 토니 냠용 서티랑진 아니나 삼치고 대연 대릉 글램슨 데르 규가 뭐일 지긴 아 뜨게 땅나 대릉 글램슨 데선기나 다탄 지그디교 탄탄타 아

0: 야 조금
1: 데모 어 데모 데모 데마 데모
0: 야 데모 야 초대 신지 나시기 달리 레와세께 럭티 그디
1: 다시 됐다
0: 야 대런 거 럭티 로암 꽈자 지릉 위 지칭 좋아서 그는 거 말로 지금 고
1: 어 그냥 그냥 온라인 럭티 됐더니
0: 그래
1: 먼저 봤던 저통아 통화 거장도 그런 데서 봐야 하나 럭티 됐더니
0: 야 과든지
1: 야야

0: 야픈다 디모
1: 어 디모 저 디모
0: 디모 디모 레와차 시작해요
1: 가 얼마나 주목을 하는가 지금이야 네 따도이 파사 누구나요 되니네
0: 주목아
1: 어디
0: 따도이 파사 누구나요
1: 어디 뜻이 맞다가
0: 야 갑자기 됐으나 거리라고
1: 오야
0: 디모
1: 야야
0: 야 조금만 봐 되나 되는 거리 진던 곳 아마 듣더냐 큰 족보 얼마 그 가브롱달이 소소니나 그런 건 참지럭지 그랬더니 갑지미리스는 아리와를 시작한다 되나 갑지미리스는 아치적 린든 재진드 리슨드덕 고르기시라 되나 샴니 아치 되는 거리 진던 것이 도민 참지럭지로 과제지는 위 시진 좋아서 보는 거 먹는데 양거로 용서길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데모
0: 야 초대는 거 레슨진 아시기다래 라마 라모 소글랑 비 스텔니르다 카트르스고 누글랑데 스자크지
1: 오 데이터 좋은 건좀 받아 저동 포모도 마다 재미도 마다 새로도 말아서 화 단절아 로스 그네인
0: 어디
1: 오 린천 재미나 데 진짜 신다 다녀
0: Demo.

0: 야 저거 데모
1: 오 군담바 데모
0: 데모 데모
1: 오 그만 잠바가 아마 돈 말고 세지 돈 글라스 돈 돈인 돈 테디냐 지레와고 그
0: 돈은 따다메 양스 오 아마 군트라
1: 오야 아마 돈 말고 세고 그래
0: 아마 군 레옹 들고 레옹 들고
1: 오 레옹 그래 따다
0: 야 갑지 밀레스 넣고 들고 데모
1: 오야 데모 오야

나 저를 찐 집안에 다막니 임비 디어진지 최초니 광급의 도짐숭지 항이스 파미 종라신니 참제 등 스시사지를 곰기들라 파머를 찐린 제등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맞추기 빠르 야르부 차된지 외치지사지 디인

0: Rendi Choni Gartak Jalin Dandar Shekin Danshin Antang Sovdin Ba Sezong Jabdang Danshin Antang Sovjil Ba Shizong Nigaril Tana Danshin Pa Niga Gartak Tangla Dandin Shi Retana Shunik Shin Danshin Pa Niga Janka Shi Warkim De Kenya Kinu Ingana Adi Yarub Ki Khsul Ta Dewa Yarub Zgin Tangna Chimuz Gingug Dewa Yarub Ser Gunote Kirga Lugsul Ta Dewa Yarub Zgin Jasu Lesu Ta Chimuz Gir ती काकुरने खबदा जगे गोगो सरको चिनिन जाकु था
1: या
0: अरे ती हनसे ने तेरं सव शेफ सशिल सगे जोनु ता वर्कम दगन जानस अंत सोजिल पाता वर सोंजना कु फाइल टेंशन साचने योंदे इन ता गोनशिल सम गटों सिने ता तक ता कु नेबजे कोने खतम शाली ताबजे कोने खचिग येगेतिग योंगन जमन ती हनसे के इंजना खबदा जु शेपो ये खिनज मन डरा ता नाजुन मंगाज ग फकंदले क्यु ग छला ता तो इंजना टेंशन साचा ग ता नाजुन टिग नामाज खले यो तिगना त नंबर कि मुखिज ग ताने का तक तुआ माउन तगना खन नंबर जो इंजना रे यंग शिका मनी ग तिगना ता खन नंबर जो इंजना तोका आयु आ तग कोन डोंग आयु आ जने येरे अरा कावा येरे लोंग जने येरे कुछ शिक तगना ता शिका जिर दाली को का तक नि तुआ योनी तिगना कि खोटी मखटी ये तगना रे यंग चनाबा ग शिक को Kaya Koyungri nang jo ziri dali Nakhana Chanamba ta shiwa Yabu chongzik shiya tong shiska laman Denzik shiya tong se gu Tengi Chanamba nyalama chik shina yin Tana shunik shiin randar ngu som jo yil
2: Oo rego Tangi toja karka ti ngong za zi Song arawa tse ngak za tong Chalami langgo tori su di Sheka ke ghechong jadi Gainama ngong to kawa ya sa zo Satak mong karjam che sa zo Tashibu nik ja yo sa zo кто речи шартон сапса лу сежон манжу шиг мо шапа хтам ка паса де три чмо яна но мама су чорх царцун де кто аул ду сатанча мажаму тар такса янча я сачан то то то ма не ма халу ганч цога ярыг юр махар царын да ченго гартанча шу цога янча да картын дозы хчан он да анду нянча конг кэжмо яму як со таму го чимо ане Tanda moza ya naya kartang tamo za shchota na Nga terang xian to pek kacha, hachon to pek langcha shasi ya zena Na yarab kanchong za ka lupso si jo Ya kanchong ka yarab ka chatan ta kanga ya ji zena Nga khwe rata ka lanji Khab charja nan pa ji Rajo anta pa khamta maya, natakwa ma kasha maya Aranta ka khwe zala na si jo Nga shunti ni Sikzara ti hazwan jo uta ti nga tancha pama ti nga Aro chu marab ya mana Arika chanthi ya na shik, ara dewa ya na shik Khe dewa hama chung chu na tawa viti ka nun nura na Aranga hama ti nga nga sopso shizga javi uza na Aro ta zita mana, gokur mana, khyopta mana Na yarab chadanga na zhago na Ta tumpa lhashe ta ni Letang jimtaya ciptan dhapshe Thanizga lake Tsikari laka ngari, chalami laka gairi Yaa shibchika gwaayin chok shikka maji khana, hiayi khana mpanchin chok Shibchika khana mpanchik chigayna Nga shizayataa zayna, nga hamaatani Lopso yakwaazi ngaarani, chuntsanani lopso yakwaazi jabtaas Da yantak taong, nga kacha, nga hamaanika lopso yas Da yadana tata nga tiri shiong hili khetsuk khtamzi Ayakli chikzul ka kaza kaana Хчэн карю каркан агона ажга лагмару кава сажгна хтам карамчэн гожгна хчана канам банзцгна да чэшюцна банзца хтам чэшюцна цагзцгна нэхшэ мэхкара дамна шэпэ шэрмхяна хумо нэгалана давчэ тайгна нэ рон кэчэ сачи паса паир нэ амчэ сачаг шэрдэ мэрдэ нэ дэва туа нэ хэнэ лэгэ хтурма нэ нам сэнжэрдэг шама нэ хэ карти саса нэ ка хэ кати руро nga wa ka hik ka gjama ya nga ha ka ti ga sha che nga we ka tam ka u kur du ta su a de khu ta che so so shi ga na jap ta ja na de wa chwa ga gwa ta che she ka shu sham sa chi se ya na ga pa ta to san chi ga ju ya a zhe me ta ju hyo mo ya ju ne she ju sa la ta ku ju ti nga de khu na pa to na ko ram gu cha ta che so so ya pa za jap ta ka ga ta war ta nga ma sha ga ka cha khar se nga ma du bor mo pa se nga thik jab jo sha kun to nga ga chab jo ta ka len nga ja sha thik ka sawa nga to sha o me ma lu nga thik ja to ta ka ki li jab ja chak ta ga ba li ta nga ma ma ka ga ga sha ma yin nga chab jin kar ka lg yi ka ga lu su gi ma mu kar ga na jab ta ya sa ba mo sha zra de na ga na ha mu ra la cha mu ra a wa ka yu de ta su ta po cha pun zum ti ha ke ke chi ma khur ko u ta wa 대충 마우가 다 심어드려야잖아. 아와 아까도 준 거야. 하마상 없어. 왜 지금상 꼼시글거나 색깔 송시함 나 야랍 조상 나 차든 야랍 다 쇼타 남아뜨가 거스 싸게 남아뜨가 점목 나 야랍 차든지 자고 전 차트글라마 차트글까 언글라마 메트글까 그라 소나 남자껏다리 책동치껏다르마 대체 허란란다 철저 동부 세계란다 요노 뜻에 떨어져서란다 샤질레다나 소르레 간다나네 레짐데 텐덥자 어우 카와자 럭토와자 개꽝자서나 샤다 샤지 셈나고 레다짐데 카게샤고잖아 저카트가나들이 흑셔트가 밥지도 까카트가나 도트가 밥지도 야 진짜 도트가죠 샤자 쩍트가 밥지도 나 샤샤가 와네 개개가 잡아 내 야샤 토리 라카이지스가 내 마샤가나 사카이지스가 내 샹고 같은자 슈소가란자도고 내 샤크 튼다 샤크미지가 내 타가 좀온다 호카미지가 내가 내 샹고 같은자 슈소가란자 잔다가 쳇토 메타가 가토 하코가 가달로 아이코가 탐달로 하마가 샤마가 조 어르카가 탄다 또 내 코코 하나 타지글래야 내 얼굴이 꺼내 타지글래야 또 다다 내 사근에 사정해 나셔 내 암측 존달 마마 사정해 나셔 아 또 사정해 고름 고쳐해 나셔 내 야랍 차든 아 자깝고 참다 흑색해 난다 흑색장 그 양식이다 너 스마키 낙식은 거쳐지 아론이 자깝고 특색감 느끼는 배고도 너 잠을 잠자 너가 요즈 만니 색상 배다나 하만니 어조리 나나 뜨그만니 너 잠을 잠자 되나 실습사 진도 반다 깨암나 제아여 왈 어째 참치지 나 컨다 깨암나 제제여 왈 너 야락 차단서 마치야나 흐식극 따르야나 나식극 조리야나 너 카르 크라그 다샤지르그나 쉬바줄리 람줄르그나 샤체툴리 야 또글 하체메튼 고득 메체메튼 저차함에 칼라틱스 메네 아자캅고 쳔메튼도 또 알로가나 잔나 키와 아시그 잔나 갈부 아자캅고 쳔도 또라 또글 하체도 또 저차가 함에 칼라틱스 마야나다 마럽고 쫄타 말레 여름은 잔나 타란 잔나다 통하마 석증 아마 짜제니라 저건 아마 도리니라 설거야가 전작가원전 어떻게 오셔드기니라 저 샤치르기나 심바주디 남주르기나 하치도리 도마야 야락차든 그서 때롱거디 아슈 샨다 베길게타우 아무리 나 야라와야 칸디 야타야구루 마라 마라민자루 나 정우장다드 셉상비나나 하멜리 조리나나 뜨멜리 척사샤로 오마야주 극하게로 똥가래주 도드가 땅거 나 정우장자자주다 나 까차나가 도차 저룸바라차 사차 샤크트가 또요리 저거들마 샤비오리서 샤샤카이가와 그게 잡아 샤대가 쪄서 죽죠 대가 참지 삼죽다 막소나가 소 와라 너 특자 또 들어가버리 샤자 쭉 들어가버리 샤샤가 나와 그게 잡아 벌써 고고나면 너 밥차뜩 무사 다들 시그르던 식자 친구로 어쩌지 와람 타 알아탐 그라카 후바지가 단다 서드라잖아 너 샹 고가든지 주 소가 연차 그 고고 하나다 어르르가 하나다 세마대지 특세야주 다르마도지 조사주 나 세난다 카다이 마코나 카자이 직다 자시 해들어
1: 오 리코 다 아론이네 제나다 니크스무야 니크스고 마브뇨네 가 치크스무지기 피셜 마브뇨니 아가 코카코르모 하나 불 마브뇨니 아가론이네 제나 뜨무녀즈기나 다 다스네 제나가 쳐서 제나가 뜨그라식 까스케프쇼코 아 나브잔자르 몸밥쇼꾸 마사라롱안 코르쇼꾸 아 나흐탐 드시지달링아 까즈그 밥탕안데 문바연담데 홍지달링안 벤즈그스타 아 테이나가 쳇그르시치나가 와디 쳇츠꾸니 카즈 크리아가 가피시즈꾸 흐탐즈샤야 땅이 흐탐즈샤징아 카스르크나난다 츠스르드고 내가 츠스르크 츠가냔즈고니 오탕아나 스르크나가 나흐츠스르드고니 내스스르크 오마식제즈고니 아 뜨무드 마르자라 아 ndirjaluq sirkara changurun kondolun butun gurna changurun kin o ngamtu marge sir kyakhal mukshala yoti sa tortu marge tigir kyakhal eta to kina ngandakor mu na ngasis kina da samu du jigonu andade 아야스 또아프 근데 오늘 고즈노 내가 이거 좀 저도가 누구도 오늘 고즈노 오래 어디고 어디대와 칸고 요고 오늘 너 하나 칸총 찌르게 고즈노 안 동자랑 시간 치만 되고 고즈노 자요나 아 토안냠드니 고즈이 난데게 다리 아 컴포트 친가랑 하마팅 친구도 랑카가 안데게 다리 셔로 오늘 에타라 왕안잔 도랑카가 다쳐드르세잖아 아 때리잖아 아 아 땅아 쳐드르세잖아 오야 아가 터크베이잖아 아 달가부치 드르세잖아 로로 컴츠크르즈가 톤톤너 어 양아 돌긴 뜻치냐니다 내가 똥친 될진 타니 꼬리 안 되겠잖아 네 똥친 위나지 나가 먹고니 아 니르신 고나니 그머리니 아 납션도 비서 드르세잖아 아 까치 쳐드르세잖아 당미니 너 모즈그레타라 아가 비츠 가슴 그 캅데즈노 된신가 하마즈 인제나라 쳐드르세잖아 오 지리 저의 문인고 니의 문인고 오야 친구를 틀뜨게 하게 자주 문인고 자들 두기고 그 자주 문인고 아니 까스크르컨들람 까스크르테타 아 초타나는 틀람즈고 고지 진짜 하마지 니게 다데랑게 칼아지 소소이 아테이노 타르나카한테나 타랑카 마브지르컨 크르세 마치 중인다 마브지르케 크나 마치 우디네레타라 오야 타봉안다치나 스르스치랑아 하쿠고고 그치마당노 나가게 하쿠고고 그치마당노 오타르니 제나 쳇그르스잖아 나르마하르 이달림 소그이르 요디 이달리 니 타체보드 타크브자리 니 치체보드 오알기 아 용든 그스타 독치브샤나 오레 어랑거 쳇그르스잖아 스바도 부탐데 제나 어랑거 무시롱데 쳇그르스잖아 냐나도크 언덕식 무슈퉁데 쳇그르스잖아 식 토르나도니 아카차트 모자리 아트모 제나 쳇그르스잖아 어랑거 쳇르샤지 차원제나라 아르쇼 으쇼친 조 으촌족친 냔 언데 쳇그르스잖아 안데 냔조 언데 스타조 언데 섭조 안다 마츠 켓파글랑 아멘 드르스탄난 켓파글랑 에냔즈르 아토즈다리 쳇즈브제르가 아즈가 쳇그르스잖아 양 랑카 칸고위 용이 뜨게다리 엔제나 아용네 좀슨 뜨모인 아토메네 땅아 쳇그르스잖아 아가가 포스타 땅글 구즈나 나타나스테 모즈노 나스테모스테 모즈노 아 나그냐나스 카우즈노 나스 카던 카우즈노 아토도 코타 토파네 아이나세 그치우지즈노 아 좀슨 잔다스잖아 아랑게 뜨모인 아 뜨거땅아 쳇그르스잖아 나멍아샤난 좀 도메 강학축과 가나람메카 아 민드지기 스토리인 박스믄즈 조그 그냥 묵담 쳇아스 잔스믄즈 조거드노 테 터르타치데
3: 레이트 오픈함바 고니 데랑거 담시 바니간 손 지나라 영 첨창 야르브즈케 솔세고노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제 로당 아르바리 돌비 그리스엔 서르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피인 차르크 톰친더라
2: 야 형님이 년군 족보남 봐 참더니 그시바 만라 자라 자루니가 셰피 삼류와 세르군우가 카시그즈 체남비 년름대 고지시올 참이 터가빙응니 냠세지슈
3: 녀르기 가가요테 올데 자뜩시 올라콘데 임 유과즈 마르나 체레 따브르 워크 총지그지 올라콘고나 마라 니예티가 마티 추생고가 안뇨지즈고 그래 Kere, tantin kong tang na mara.
4: Ha ha, ya ta ta kangali na riba.
3: Ah. Adi, adi, adi. Ni chun dari xami, maru ndo churi xami, o ta tere mara, khe.
4: Ha ha, ya.
3: Ni ob shiand ta, ngoma uchir tang li ma uchik shiak da onur ki. Tantin, chik shiak lenjik ndo chitik li jik okuko.

자치 레첸디 좀증간 커바 체릉 자히땅 스타클바 스탄진츠 스체초 스타클바 아긍적 체릉땅 소는 마른 친이인 테르남바 처 자히브데르시

야, 저들친잠지 냥님이나 청시 적서 제초총마 대모연나. 조시단비 군도로 문덕은 저크가 전에 다양 초총마. 나초 담무아근노게 히르크 제라 청청때 소르는 워크랑친지 체대철나 청시 조남라 거직시비 나충시비르가슬 타통린스능니 한던점송 아이나 린스능은 돈슨바 아신으로 서인.

대간치네 데릉 조키 드긴지르가 참바 청원다 당 티바 가르치가 참바 청원다 질리다 당이 아릉가 릉근 전통원바 명나 담 하시게 타근 전통옴지들이 자득시요 큰거 족보 총총요나 스카토니 린친 타통가스글마 카브르당 용르가서시 린친 타통근거 카브릉 정특거든 지득승니르가 섬든 나르가당 특거든 지득승니르가 섬든 트기노 족보 총총 청마게 일라서 우르즈모요라

0: 비 시청 련신
1: 차루이 담지라 할랑진
0: 하질비 도커 탈진
1: 아르비 아당 탕점진
0: 나츠 나충시 비어가 찰터슈
2: 야나청 주부서 국내치 디바가 은주식시비 담질라니너리 디나 참드님 나서 정말 그 대령 조끼 등질 그 참바 정문덕이 나가 거득시 오는 것이라 그니야모 다신 돌려서 이거 노가 레용되시기 내나치모래 아 동는 되시기 내나치모래 동는 되인지나 아 다 다타 소부충 그 로직 그 아름반드 다 찰라니너그 로드고서 양나 니는 게 비니

이나잉 돔근 감담일 돔근지 나직 버저든 제인남 시 전시르 저거 공초 좀 좀 능다 셈바잉 좀 좀 조신율 온정 남진 셈득신인득제는 샤트 예보식만 비 저기 돔근라 체인데저 셈득절 자시담비 동근르 촐라데 모이남 시 챙이건 고삼흥 데니 최근도율 스카 자명 먼저부터 카르근로던 제인 나정 딘타가지미거 지디니 참들 해바나 저기 심스 늦었지나 동근 르가지 마린도츠 드니잉 양처르 인영 니 최정 시스템 입전신율 디디 자가가 닌디진 돔근라 챙이디흥 돈다 망부시 돔근라실 회나 모랑기 큰르라 시수시 바등 어기 콩 샤튼 따당바 영회나 모랑기 어거조에 담지지가로디 라소 챙이답지 챙이거리리진 이흠능 지바등 이흡생에서 동근라절 지지지 흥중다지 탱이대등저디 저클라 심득메버 동근등 냠대여비 초능지 스톤카 판디니 르근칼립슘 저기 탱이 제멍니 제멍이인라 르감충식금니 흥금낭대잉 멍부지인데 정동의 예칼리 호승의 강원 좀바나 실가인 다브르 테슘 님들의 지금 하신 수방 하모니 멜리랑싱 오자 가류를 공통시 영실 정인정 고삼 자시단비 동근르 최대모인남 신저진베르근라 시르니 트트트지 얼고동비 다식 적숑 저기 고시와나 힐랑 마하르와시라 동근너릴 저기 글로이 라인 마하르 동근지 저거러 초라데 모히나 시 참저세실 능던즐릉마나 리중 스캄즈데 지르요나잉 아남즈가 하르신 점부른디 저거가 동근 모마초에네 시 동근라 탐흥 초크가 송내인 동근가 응아 강하라마송 응아 어렁침니 은일이다네인야 응아 어근일로 소치노 치제송노리 시티 저거가 어제

야 다든담지 형님이 저보 청청서 등 저보 청청치 샴든지 침득 남바 제치 못하다 디릉 자바 승인가 나충스피르가 슬타통님 슬라님 버갈스시 데나 디릉가 나충스피르가 슬타통님 슨다가 제티 간마 든지 잠지 버랑라 나초 디릉거르비 가르콩거 참바 정운다가 나시기 조일 디릉거르비 가르콩거 참바 정운다가 나 흠마그 르비 가르콩그 참바 정어뜨그 얼렁시뜨등 자리다땅이 마타타 시브르 아정뜨르 쳇르샤기스니 너모그 휴샤 통즈 아자치비 도보총 총초당 도보총총치 샴든제 파마 넘버 냠줄샤시엔

촌데 오마 아르기즈그릴 나잉 나초 파마 남제 곰실라 쯔뷰비 편죽거 츠그지그릴라 야지 츠그츠그릴라 아르기기 찬제치 시비나 쯔므지 등 아르기비와 총뜨거지글 쇼크치니 시바 아릉룸라 인저발리 아릉뚜나 인저마슬 쇼그젠시니 아릉닐 아르기그만빈 지근지라 체능 시스노거쳔거 詹斯金的你是学历用学习了。现在比新入坑个西北的现在学习巴达呢，学习巴些个了。前次这个把我妈一个直接叫人这个送，学习巴等，用西巴些个了。直接叫人这个送，等呢，前次爸爸是为怎么这了，学习了。等你过次俺可儿个你是了，这个呢。 노틀은 좀 슬쩡 희샤사르와 루트바시기등 시키는 은집하위 간크르시기인바리 아르바 예보릴 지스타비 시바그 슴차그 니그 은집하위 간크르디 담바등 바바시송 세니 스타비 시바그 자차그 아르급제이 은집가잉 잔즈 렁신 요비 간크르디 담슬 슴 머시 머슈돌 동이슈돌 지치그정오 인더스타원은 머시 슈돌비 츠카르트임물 파마지카나 남실라 토요바리 아정은 돈지 슈똥위 찬예지그리 삼딘 도티라 시프르 샤무 첸부 스타원더 슈군치 시프르촌나 데는 어느 흐르 흐리 제영마인 머단마 초잉 시징자리티 고위 정슈돌 셰크 托马西格拉尔嘎能西杰斯拉，爹你引起我能克拉建筑，我能克经营兰州特色，他那下瓦勒布尔么子巴达瓦里。格地帕米我是顿拉么尼奇，西布尔我能克德斯拉，阿隆尼拉阿松托勒，德尔达瓦西门扎因哈姆斯，爹比阿松托呢。 아르바시인라 아게르근 땅 아초 첨득난비 니프르드 토브종 땅 세바 스톤기비 아니 희잉 임브른돌

야 다든 단지 형님이 저보 청청서 디츠제 근기 영 데른 그 자바 성인 그 나총시 비르가슬 타통 렌츠인데 영 동츠인데 닌저란타 렌츠인데 그 좀직 바등 돈츠바 노르초등 좀직 간크라 타자자키 스타클와 담진초등 제치프타클와 응적 체릉등 선음 렌치니인 통지미 렌츠는 나초 영치르 차용 다데모시

1: ཏང་མོ་མོ་ཞིལ་ལ་ཅིག་ཅིག་ཏ་མོ་གཅིག་རེ་ནེ་ཡ་ཏ་ཟིར་ཏི་ཅིང་གཏ་ཧམ་དེ་ཅི་ཡ་ཕྱ་ར་ཅེ་རེ་ཡོང་ཡ་ཕྱ་ར་ཅིག་ཅིག་གོ་ག་ཨ་རེ་ཏོ་རེ་མོ་ཆོ་ཁ་མེ་ཅི་ཧམ་ཅེ་རེ་ཧ་གས་མ་ཡ་ཨན་ནོ་གུ་ནོ་ཏང་ཡོང་ན་ནི་ཅུ་གོ་མོ་གམ་ནང་ནི་ལང་ཡ་ཕྱ་ར་ཅོ་ཅུ་གོ་ན་རེ་ཏོ་ཟུ་མ་རེ་ག
0: 지금 엄마 깡치는 함치 손들.
1: 뭐라 맘요? 함지가란 치기지 안 지기지요.
0: 땅이 사우드 마필라 치고금에 그게 조시야 뭐?
1: 생각.
0: 아따 선나라 펠고등. 땅마 함치오 신이 지기 치송들 체조라 지 망송들 뭐? 영 총올랑나.
1: 영 총송노인 줄이.
0: 아 제인지나 최종 득성들이 대칭아 대륜 치송들이.
1: 함구가로.
0: 다티 먹고지 정 메라 쟁어흥나 지금 이가 마비가 함 차그니 비근들 함 케오 차흐지그라 총오 차흐지 차흐지가 함아가니 니흐지가 공아 간니 오카지
1: 니또 먹히나리
0: 아 히나다 칭아 공아 비근 고스콘주 니 간니가 함 그잡니다 사이달이 최종 먹지니 차흐지 신 땅나 단식 송나레라
1: 아 남은 주노 추 안거 먹히나즈가 최종은 쳐지기 히네 가랑이다 지금 매땅나
0: 저도 네 매땅나 생각해라
1: 아니 따땅하다
0: 아따 머고 무추 가능이 틀래나 당당 여름니
1: 아 지지지지지 쉐지도 뭔가라 지금 매땅나
0: 네 저기하고 얼른 지금 매라 강한 조지 흉 차면 내가 띠 네가 공화 고용 박은 거 건조로 와라 딩가지 내가 권땅은 네 공화 입숙 삭지다매니
1: 땅이 대거린 친이나 칠랭거린 친이나 시히니
0: 다 니가 선치롱 함치송노도 꼬라 카토가 니통더고
1: 가릉합시 난치송노히 니초고는 무조
0: 오 라만 조나 실리하고 칭아 함고노 히타 한능남 밥고너리다 나타모토 조나즈그만
1: 칭아치 아뜨그지레라 알가탕나 인가포 나 총컹다는 니치가 조마타와도요
0: 랍게그만드글로도 칭아 함차카 야르드고 시라지마타와 고르무르고든다 치가 아뜨그 안조가 쇼가트그네레
1: 호호야 나타모데 치가 난인도문도 샤이치아리
0: 야 이나치 모마토무즈기나 아니피아코 키 함총총니가 예흐티브신다 답데니예
1: 아지통나 지통 데 다통다 추릉긴 체크만지가 알로
0: 야야 이거 다통 온데 딴 너니가 다 차르까니가 치긴드니 코 데르무
1: 체총아 삼츠르 체이모나 딘드고 노히 덤은지 예가 치고와 사드근드니 리지르야
0: 오 저긴 조가 만지기는 똑과 남자를 똑같아 뭔가 티차스가 마브장니
1: 디니가 다 타브디너야
0: 오 타브데르다 뭐 타브디 다강터 나르게 함구 차가득 땅조지인고 오샤티스가 나 오르키 용리다 추어르 인데 르그지메니 모도
1: 소소소소 니 추르긴 안 될 거군데 니
0: 조지고 조지르 데무시 오 따롱 샤티스가 추치간 조르 꼬다 나 추요소 꼼바깡 머프고 따브데 모시
1: 치더제 치거라 다룬 치치메
0: 아로 아로 시모디야
1: 가
0: 영 뜨게스 만드게 치가 고르모 죽준 치성스금
1: 치카즘 춘도니 로린스가 마르가니 알릉 뎁주라시가
0: 나 도도노 따따카라 춘도 춘쇼과즈가 마르가 드기 총 잡디 딱 키사지리고
1: 아가포 나 춘다스가 마트너스금은 대런다 아니가 건강 죽어나 죽 나 쪼빠스구라 녹았잖아 니 죽을모 마치나 치치드겠지
0: 알라 치 켈송즈도 세크맹이 켈송즈 니 달꽉치키나 꼼죽스므라 켈갱아 죽죠 망송즈인데 응어존 죽지
1: 아 아마
0: 다 탕다 찍찍찍 찍음을 세웠다가

0: 용디드샤나 쳇던 것좀 놓고도 튀거나 따르도 치셔야지 오늘이 냥 멜롱마란 되거나 라진 치트 뽑아다 마타 티파트미 바 넘버 주로만 반향 판 속비지 세컨다 냥이나 좀이 그래 뭐 좀이 그래 좀이 그래 거나 나죠
1: 네네
0: 지금 따라 라진 치트 빠 뽑아다 이거 지금 탱치 찍히름 아 알파도 마치요 딱바 너고요 안다 따고 Chertinda Gosikuk. Tatani, Zoina, Manta Tipa Tamipari, Manta Tipa, Chicha Taguna, Tobjong, Gundermo. Under the Mazari, Tanita, Mumber Jura Mamba, Takunga, Til Hanchi, Hintang, Goyama, Hachi, the Mazika Lakita, Hacha Mangatiunata, Tommy Yukat, the Turner.
1: Nizzi.
0: And that could get Tommy Yukat, the Turner, Tata, Telmanka, Mankanan, and Dongi, Lengun, Laman, and Laguna. Ta. Orkı kaçatı da di somin de junde kaçız na ti sukra hangra tra yong me kra tanda çertan ge çu somin dan zgam sonna da ta ge majin da hatin ge kaçın bur.
1: Yeriya.
0: Ta ti. Ta tani ta ge çi somin ge çigin de gonr edina. Somi ge çi de ge düze çıktan da hatin ge kaçın.

0: 그린저기나 대랑아 와지리 뭐 대랑아 와지 그나 아니 파일란서나 나 와지기는 그래요 아까일란 데일라스 아따따우 돈덕도 나와졌더나 좀이크라도 손으로 조셈버 제토나라 한턱 손으로 아 그린저기나 대랑타운 손이나 나 와지다 덕커 파일란서나 나 와지기는 그때다 아 체세라즈나 다 링불구즈즈는 와든지 야 야르라 토르그 안디 카르무치 카르골라 칼로투이 야 로티 오마 투마치 로티 마르사라 니 야 도던자 잠바 뉴기 아토무가 시곤 하츠고요 지나 카르눈디 떠나요 바이톤 바이크 조샤톤 마틀와 야 좀토 곰콘던 픽 제가 떤더니 제르마영 떤더니 뜸즈그 캐치 뜸즈그 타블라텐테다 소니 고완도 지나 치고느야
1: 레레
0: 알레 뜸드레 타가타 좀금 지그리 지그다 떤다 다 코니셴 그 돈덕더니가 쳇듬 그쳇 더니가 땀 망글와가 돈이다 이제 탑 탑즈그다 좀 근지다 이파즈다 군 다지 호마 망치시티다 좀금 지그다 드마시 인디긴도 되고 다다 괜찮지나 덕 파마티나 축고 덕 파일티나 축고다 단단도 덕 파일로 왔다 안단도 덕 너는 덕 아마 왔다 다들 단다다 좀 띵지 디타 장고레 저가 단지 우다터 본 말이야
1: 그지
0: 알레 다 좀근지도 주터 도모즈고야 도마즈가 다터 어그진다 다 리터 정스 세컨드 좀기진 카진 띵지도 다 도모즈 디어야 다 정마트티 정마가 좀바란도 무피피 던진 탈타키 녀름즈니다 코랑이요 정마스 그저타 사우긴지 비온데 하잖아 예쁘모
1: 리리
0: 아주 도모가 탑 잠바스 그 보니소미 긴진도 듣고 다리즈가 소프트웅즈 그 닌토즈 비오 그 닌토티나니 공기 침청도 제가 마망 축사가 다 강즈기 내가 송아트 송이튼 유리크를 해기 뜨기 달리 니마스티가 될때 Shirota Tama Grand Gurik Zurichal, Chirilan Kunani Lama Langa Taz. Kulan Kunani Shirti Zirata, Ta Kunchuniman Dasu Kutanata, Chimsuk Kota, Kangidayo Kut, Tantanji Dizok, Tanta Jarazimikia. Tanta was indeed the Suinaya, indeed the Chapras.
1: Ri.
0: The children of Mamma, she is a girl, the Niranga Torah, Jim Stawak, Chimsuk Korea, Dri Guria, Yata, Chimsuk Penman, the Amawa Nangati. ам хори
1: хоргисончвини
0: тому нянази гитна третий тянг тому чи жомета тэтимек я тастам сонжина юти сетизуну томик самчага ни олокпа пола самжик тон дестерни сакола
1: ри ри ри
0: тому ги чатита да ну тому йокия
1: ри
0: тинга том гинди да той на тиги зи тиранга тав зк дак
1: ри ри
0: Tanong doesn't have some skin jigger stone, which you try go.
1: Nizzy.
0: Ale. Tanda Tomag stones in there. Tredo go, Chaman.
1: Yagan.
0: Ah.
1: Tagan lagatin, Scavli, Majok. The Tonda
0: Scavli,
1: Huikan,
0: doesn't have
1: Jenny, the Zai.
0: Doesn't have to be able to. Ota, Munica, non to the Mugria. Huh. Could you port you, come on?
1: Huh.
0: And you poor Lorna. Gondo Dentilina, Kono Vachakachan, Dun Hachan Nakti machine in Tazion. Tan Dortena, Nantan Suchina, Nakpona, Satung and Rupa, Nisikun go Shinsioni to Mosinzion, yeah. Mita Chigionina, Tasti Watana, Kato number Javi, Conchirton, Yana, Mata, Metro Nabanatsuki Chappi, Chirman Kanta Sonayans, Tatan Gizamba makers. Yenayam tan yi satana, tanul dixumchi, satila ruda tazuda, near Rangame Pata, poor of Janjip, does it dandy dizu? Yeah.
1: Re.
0: Well, the towns and Jina, thank you, Dino Hachangi.
1: Jid.
0: Well, or Tatamu Yinachi, Tatumi to Yukazi, a chigger, Jizum Dandu, Tumana, Baksum Gugoni, Kazu Yitujina Chimuina, and the Chiku Samlote.
1: Jid. Regan like a yam yon tongue jerty, the knee, hui gong monsi, jungle, cap dayon, the yan kunzgam tun shen, the yen, struni, yen, dini, gua loin kayang, sani, a detaus, the girl, tirung, cap da shaju, gorku shinura, cap da, dust hour, a sema, sitamus of shen, with supper the quatin chis in the yin, the knee, rumba niwa in jinata, dalum, jangigashikun.

0: ཁྱི ཁྱི ཁྱི རེད་ ཨ་ཟི་ ཉེ་མ་རེ་རེ་ ཨོ་མ་ཡན་ན་ ཆུ་ཀོ་ཡང་ན་ ཤུ་པོ་རོ་ གང་ཐོང་དེན་རན་དྲ་ ཤར་གུང་ཅིག་སའ་དེ་ ཁར་ནག་ཡན་ན་ ཆུ་ཀོ་ཉ་ཁ་ལ་སུ་ཀ་ ཨིན་ཚམ་གསའ་དུ་ཏ་ ཧ་ཅང་གསུ་ཟིར་ ཏ་ནི་ཡན་གི་ན་ ད་ཨ་ཟུ་ ཁན་དམ་ཡོན་ཁན་གི་ན་ ཆུ་ཀོ་ ཏ་ནི་ས་མན་དེ་ ཚུན་ཟིན་ཡིཚལ་ ཐེ་ཏག་དེན་རན་དྲ་ དེ་མ་ཚེག་ ད་ཨ་ཟུ་ གར་ར་ ནམ་མང་ནུག་ སི་སའ་བ་ལ་སུ་ཀ འཛེམ་ན་ཟང་ནི་དམུ་ཟིར་ ཀྲུང་ཀེ་དོ་མང་གི་ ཟ་ཏུང་ ཤུ་ཏུན་དར་ན་ ཉེ་མ་རེ་རེ་ ཟབ་ཅ་མན་དྲ་བ་ཅིག་ཉི་ར་ ཟང་ཁུར་རེ་རེ་ ཉུང་ཐ་ཡང་ ཟབ་ ཅམ་མན་ཇ་བ་ ཉེར་ང་དེ་ཏོ་སེ་ན་ ཧ་ཅང་གི་ ཨིན་ཚམི་ནི ད་ཨ་ཟི་ གང་དོལ་དེ ཟིག་ཏི་ཤི་གི་ ཁམ་སུང་གི་ ཛིན་དེ་ཡིན་ན་ ཅན་ན་མལ་གནི་དེ་མོ་ཟིར་ ཨ་ནི་ཡིན་ན་ ཆེ་ནི་ལ་དན་བི་ངང་ནི་པ་དང་གི་ཅུ་ཤེ་པ ད་ལི་ག་དང་ངེ་སི་དི་ཚུལ་ཏན་ཁ་ཤེ་པ ཀ་ནི་ཀ་རྒྱ་པིན་དེ་ཏོ་ཁག་ཏི་གི་ཅུ་གི་ཆེ་ལ ད་ཨ་ཟུ་ཨ་ནི་ཀོ་ཅི་ཚ་ཅོ་ཡིན་ན་ ལོག་དེ་ཐོན་ཛིན་དེ་ཏོ་མར་ཏ་ཇུ ཏི་མ་ཚེ་ཀ་ད་ཨ་ཟུ་ཏང་ཤུ་ཀན་ཆུང་རྡང་ཟིན་ན་ཆུ་ཀ ཏ་ནི་ལི་ཤུང་གང་གི་ཅུན་དེ་ཏོ་ཡི་ཏོ་ཧ་ཅང་གི་ཟུ་ཟིར་ ཏ་ཡང་ཟང་ཁོ་རེ་ཐང་ང་རང་གི་ཡན་ད་ད་ཨ་ཟུ་ཐང་མ་རེ་རེ་ཤ་ཀར་མ་སམ་ཅན་དེ་ངལ་ཅུ་ལི་ན་ཧ་ཅང་གི་ཟང་ནི་དེ་མོ་ཟིར་ ད་ཁུན་ཅུ་གི་ན་ཐག་དང་ཅེ་གུ་ཏི་ཡང་ཐག་དང་ཨ་ཇ་ནི་ནི་བྱན་དེ་མོ་ཟིན་ན་ད་ཨ་ཟུ་ཧ་ཅང་གི་ཕན་ཐོ་ཅེ་ནི་དེ་མོ་ཟིར་ ཁྱི་ཕྱི་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yunde hachin ga pen nu ga man chuk da wuz gira. Niyamu ingi na da chimdagir ga ga yin shuk gangdag ziga tuur nang igoni na tikur ga yin hivsa tong tong zig shil. Xchig ingi na dijit dara rtugunjil I da tangi da xsimni da chik garang ga da sha yi ga zga rang cita abjitsan da tgu sin tur ngu gyu ra. Dani hkiem cirin chukutkin da tgu shal I da tangi paishung da tgu ur jindil I gyu. Gaddae da caitig dang rang da ki ci di tuk da manba tungu ni da muz gira. Zigbu ga rang chan jaywar da cungsim zaadun da tgu ur din kyun gyun da hachan ga suuz gira. Dicil xchigin cung ra. Jashi ga chazi ingi na yang xchigin cung. Cankan ga nye yang xchigin cung ji ingo ga. Ani ingi na da semchil mayu gyu dira. Da azi yag mungtum ga ngang ni rang ni ga shayi ra shayi ga jamba mirdir gyu. Dani shayi ga zimni yang da gzik tung nu la suqwa ga naitun da tgu lang gyu mung sung itig na da mabzang ni tamuz gira. Dier gimtsin chaz gira zina da azu sem ga nunxik ga da gzik di gyun da yang guxtin zo ni tamuz gira. Xsimin di na chin tanji ga zig bi rang cila ngin zin yang da gzik gyu dir. Da azu zigbu ga rang cila dertin munga zig ga xirtin tebzin yo ka. Da suur ga tertuq mgilin gi na shayi ga zgbu ga rang cil, dede ga ughani zgbi rang cil alhebsan jig gili, da azu zgbu ndi gi na cil mela dili digin jig gyudda maara. Da shayi riri ga zgdi unu ga gorm mandra nugur tabga, da ingi na lhanki ga dede tangyang rewayo ni dimuz gira. Dis tabga ingi na da azu chimdagar ga gayang canrig tang tanbi guni da shayi ga zgdi cinda dugu durnang iguni mtsiga, Gaddae da jimtsirn da dhugur jindin minu ga dhartag nra yu dang na dhain ji na dhurnang I da dangi dhituk da naga jirkin yin min nginzin ra. Dhani tsubjit zhan gishtyun da ngiz kagtag I gyu ra. Dhimtsiga yin ji na sha yi ga lisim da itang a xsonshtyu I gyu da yin zik jiru panu ga shaytib lakhi ra. Nian kanan ba? Tangdiya sorgin chaytik lintin nang, chorngun lobchin olig sorg lobnan gar gergin chimu, gomchuk adyamchin lagdi, kongi zambin chua sidi namshil, xaytya meylong chaytay nang yobadish tangdiyan bi, adyachi nyankin nambi shibda nyanruo.
1: Dedan ada daga chabzang kona la rag lindig biz, oda kongni shaykun uga waga gu tamani lagchuk bagda maypan jongnonda, cha zangu inu, oda kona la rag ligayas. Da chi mabzang li tazwa chalezna, chi tongna da azu netta xiongu yu gus gunar. Tandangi oja urka xie gunar hichara, tangribka da chanrikba ga takshin nara, chi ga zangin na takshin da tangi, chi da tongna nyanka yu gamayka, chi da tong nyanka mayka, tangsang ra di takshin ki wari. 아단다니 아주 코트에 건우가 레콩르카가 체탁셀리 다땅 처근능니 다가 그거 지다 다가 처모리 아 녀가 홍어 다가 팽고누가 지 아 처모욕 마팽누가 지 처모욕 디 쳇다 종이다 땅 다 쳇다 코트에 건우 짐센터리 대당다 아시란다니 장만장가 송의 종은 다타르다 처거와 그 다가 촌득 딱 다리리리리 가일리 소나다 아 트피 딱 요누가 처 정우 다르가단 다모가 겜친 아 다 차프와 요스기와 대인노 답거든 달라치버는 조스 어디가다 좀 한바주이나 쳇셰기 아 다다가 한바르가근 덕히다땅에다 어 네파르가 다가 아 꼼거르스치르와 사마그르스치르와 딱 아 땡근족리 다조다 천대 잡접이 준다다 시가 영도화 되게 다다가 저 당마조 인제나 서거 차친다모 당상라모 마리 아 대인노 답거 당마가 멤버가가 어닥 정자이 준다 마셰기도 같이 다시 로화체 젠젠다 아 덴조니 사마성마이 젠젠다 덴조니 다 쳇다 성마이 고노 답고다 쳇다 스쿠아 통스 어떻게 다 당마금 햄버거 근데 망수가와 그 아 조팅 거 걸고 로수 통고든 디 걸거다 망아 셴노고 짐센터리 다 당성 이제나 다 다시 소 야지 송이다 땅에다 소아로수가 아 사자 사자 거다 그 차친 렌도 접상아 부송나 어다 척은디 통콩 렌도라다 접상아 송 아 때이나 당마가 달리 도모와 그 식고니 도모 말 리자라다 처리다 나다 당성 년 진돌 망아 이코노 답고다 지도 이코노 디캄 다니다 레즈나 처정은다 대다 시그탁주 개천리 대노 답고 처리했다 정나 다가 아주 워크사자인지나 당마인지나다 녜이코 타토라 대오노 대조니인지나 다가 사정 처정 남희정 어떤모레 당성인지나 워크사자가 녜이코란 지돌망아일리 대토나다 처리했다 정나다 천대인지나라다 버그나 용고노 더쟁고 망아땡고노 답고 처리즈나 다 천대지게서 지금 아랑그탁시 땅에 대한 잡즈마이나 네프구 녜카요아리 안다당 젤리다당 셰치스가 쳇레던 당성 아주 녜 총총근능니 희자가리 룩근 망가시 단다 아셔당가 소르까 종니 아 따뜻모 와크 쳇고나 라초이추고 뜸고가 아 롱당 르콰와크 시거 뜸고와크 템보메터라 아 지기지나 쳇레즈나 당성 녜르가 아랑게 초아로수고 다가 아 사자다 지리 사자 망아송 사자 사자 그 쳇나까니 모 통고노 덴자와요 거지다 아 멤버 아즈이 나초코 텐조니 찬리가 심지기 권에 나초코 덤우가 어 너무 초퍼기 권이요고 아 담아르토코 다그테 아 다처탕나 챵카리르코노 텐제나 아주 치와타 지리 트르타 홍고 트르타 지테나타 아 후인조제나 아즈 란사그르스 치르완다 땡조 망송나데나 예나 다그 즈포능가타 와킹 차히타 카미 치와가 차히타 펠리데나타 챵샤 진레다 아 데토니 챵카리르코 진레나 노모스코카시 테도나 땅상트케 담오건 항설즈게 망노테요 아 천더 판선난 리고노 아, 다 산이 산이 그 쳤다 마치기노 너무 애나 삼치 너무 요거 대노 답고 어다 다그 아주 사자인지나 당성 척구이 통준다 저게 로고 그 대노 답고다 척구수 아주 소르가 종나시오는 다다다 아 야급선은 강아송나라다 처조 구이 되게 통나는 게 초르테나 양팬이 이런 게 만노니 어 너무 애노 답고 다 조세만 진주 개천지 삼고 아야 너무 저래 대동나다 양 처 맞춰비 딱서지 아, 다 공리시에 건너 처초비 딱리. 다 처 마초비 딱 찾고 거즈나 다 자수고 통화 통도 매장시. 다 자라수고 구등나 어다 드게즈 통통나 다 그게다 지금 통조근 담반진로 매인전전. 아, 다다 그 더모이나양 아, 다 그 처다 맙성노 딱리 에스키요. 아야 대단하다 다 카콤바. 다 그 처다 치케 통나라 꿈도 무슨이 아, 카카미용니. 아, 대단하다 다 그 깜바스고 양양 통위치 통도메바 다다가 카카미테다나다 검차 통고가 돌리는 것때이나 어다지 통삼나 통도메니 뜨모치나다 저래서 쳤다 머성노다 그랬기요 다치기지나 척능나 점아유지리 치기지나 척 아루다 머성나 인지리 어다 강타르정 그렇게 쳐 냄바 그러겠어 저와 맞춰놓고 쳐르까다 뜨모연지다 땅천 시그리 대안전이다 땅천 시그리에서나 통당나 포화다 정의인드그나 다니 포아 정화 당스고노 코치가리 늙는 년라 홍우조 주제 뜨세

가타와카 아 쳇타와카 지마트베 대존이 따다가 카라 치라 아 단담모 살름 질리다 땅 홍우 용조가 잡고노 아 따고니랑 엔데시 잠노테 샤르범다 아마처라 도모가 따카르가 아 치 토마가 나타 아 도모스레 대당나 따다가 샤르브라 스콰탄디 코네컨라노케스 아다 코네 인지 다 조체레드스나 다조 돈아 노트 어떤 더스위다 땅다 코코네르가 노바 잡친 탭거스기요 아, 디마츠피다가 쳇슬라 수과다 더숑우다땅 양락나와 다 쳇슬다 제망아송다 쳇슬다 제망아송나라 더라크르게 땅닉던 제마투누트그르모 데다다다가 아주 아다 야깡락란다모 양락인지 깡락셰키와리 깡락가 츠크라다모는게 양 땅닉시마트비다송나다 아 츠크리다이고 나고니 언더모가다가 뜨요스 데존니 쩍땅 쩜바 다 쩍땅 쩜번더가인디 와크다 넬 앙이저 아다 이제 당선 이제 나 적점이나 르바가 측점보 데이터가 다 얼마 이제 나 웨컨 조시스코노 웨컨 조시 아 다다가 난랜두 아 다다다가 안디 츠워나오노 터가 샤모글로기 아다 헤크도모 헤돈자모 도모로코는자 도모인디 다땅다 그게 나고노 나스기치고노 다 땡인증고가 당선 자르크 통펜스코노 온 도모가 다가 츠넬들 간종게스 아다 아주 오크사잖아 다가 넷가 도무지오키 다가 츠쳔보근네 아 단데 아주 오크소르크 다근데 크레정 아 닌진자다 따라 송금에까 대당나 당럽 소르크 당상다 아주 아 심지기단도 일리트게 송나다 멍촌나 아 다다가 안디 적점라 디켄가다 다근 자가 크기도 언는다 로화 크기도 언는다 츠 초기도 언는다 츠다 흑경이도 언는다 어떠모오크 단데 안디 찬르바르크가 심지기리 아주 토르강다 나시가 지금 망가스코기야 아 다다가 빠짜다모라 제비와크 토모토조크 데 인츠가 캐신 본 디지즈즈 타세코고 다 인조처레즈나 츠다 작점가 릭스처와스고너레 다 디릭스처와 다 테크한조일리 쇼노 인사레 토모즈게 망사오크 다조티르 다조요 아조 다근다 사니요 쳐라 통쳐라 도모란 제와요나 츠츠오치마라 다더라 사자용조나요노 마르다 사자 라라노노 터가요 통쳐라 도모게요 어 츠근낸 종고닌도 모 요치레스 다가 캐클 마디와지 다 카르크 디나마레 마디노가 짐선처레즈나 다 쳇다 마트나처레즈나 다 다가 웨킹 흐 사처그랑진다 흐치체우스나 다 아 정화다 패땅 정화다 패땅나 다 저 가마키 받다 나그리 데존니 정선 작바이나 쳇다 원메트가 다가 담친 가루 용진한다 언더무 데존니 다 다가 므글라스과 아다 홍우마센니 아니가 마트그는랜다 아나가 마꾸는랜다 사자랄라나 다가 아주다근디 아나 온고니 녀제망한 조건드는 도모요까지 저땅나 아나와 온고노 다타윈지나 다가 단디 외킨 정와그르스처라 더 흐치체 송웨테이더나 정선더 팰리테나 카마텔라 노키오 카마티 쫀숑우티 떠나다 카마티 아강가다 다가 나그무꾼지랜다 어떠무숑구요라 뜨게다 카마라 아나와니가 덴저루요까지 아 대존이 다가 쳔바라 다가 아니기니간 덴저루까 뜨게다 쳔바노꾼랜다 어양 너무양 숑그레스기요 아 뜨게다 다가 마세와 나친남 숙라 니르트 고와지다 나친나 어다다가 숙추주 네다크르게 딱시고 다가 년카치노 답고다 녀터 골와인지 다조 어다다가 그거 아 숙드 초지 지리다 딜라간 잡고 있고노 언더무가다 니세숑그레스 덴조니 남미 이나체 네크 존저 존와시 어다 네메네진다 다초 존탕 덴조니 넬숑의 돈노가 존라타바 더무가나 안지기 주니안 카요크스 되게다 다가다 아주 천다 초크메누가 뜨근들까 서우히다 등다 차가 장은나 다준다 개천디 담아르토고 아지다가다 처탕가 아슈 아수르롭다능니 롭체이다 주라 차가 아르가 덤부터 크레크레크레 샤탕나 알로마르카라 촌낭장 요기와 말이 기겐르카라 촌낭장 요기와 말이 대당나 드니 장이 차르톤 던토니 시그니 나토다 대송 나파타고치 넬수치 코치 어떠무엔디 천다시 개천노 디 낭톤터카 제송 요노 말다 제그레 요노 말이 어따따 르글레나라 체즌 뎁기요 아말 데노 탑크다 체레즈나 단 더까지 아 셈니와 그다 치즈고는 마브질라 데땅에다 셈니 종이 흐치버 종타 지올라 코나 어 그정가 송노 따던 더까와 그가이나 시 개친디 되게 단 더나라 따 송오키엔 돌나 녜츠 몽오 름젠 종이 쳇데 뜨그나 디뜨다 뻥기위 간지 시원전스 되게 단 돌나 체레즈다 녜와 그
다 롱치와이킨 흐츠우일다든가 다다가 롱치와이킨가 넬 나마나츠군 종주군 덤우가 다 년카치노 답고다 어 띠땅 남바 근다다

렌친 셰로와 속지 쳐다 아주 지금 남친 렌루 아 사자 렌셔치사 다 뜨목은 남치 대존이다 노탈랑니 디정 아 셰시 속서 참무 다우당 가루 아다가 포터지급바 톰버 속지 정멍샤나 다가다 청년남 정던주 니체인바당스 대당다 개티 다 닝예와 그 사자니 철러가 매용이 뜨모이나 처리하즈나다 아 참무크 청년바 톰바그 청년바 쟁고 영나다가 렌친 셰르와그 철라스과 뉴크천라무토모다 아주사잔니 당마이나 아다다가 디와라토모고다 아이윤 다니다가 쳇달랑나 아주 소그라다 송이 치카송이다 아니고지고노 능악지 동고는랜다 다 장동고는랜다 너무에나 천육 요까지 다 뜨잼부터 영 아 청안바 그릭스 절바리 대당나다 개띠와 그 닝에 철러가면 또모이나 처직직 맙장노 또모이나 다른 게 구주가 찾기 매나 저래나 노떨렁이다 어 디거건다 당당나 시카라 시카 어 디디스다 아 남공스고너레다 넘모어주 참모 다와요지타조 다와가 우짜 카르마가 오테정 다우짜다 카르츠가 로기도노 더잼본다다 용 돈바카크 시아리티게다 쳇다와가 망아샤나 어다 청년남다가 정던중에와 옌스키와레 어단 더조양 탑치그레 아 따다근더니 샤르고노테 인지나라 따트리아 아 따쳇다 아지공니샤 쿠르타조 따조 강츠 철롱거처 처먹거처 촌바거처 와차거처 큰거처 어떻게 올라지 대당하단 들까다가 저거는 가치능이 말아 비저리 어도라도 못가는 나요리대나다와 그때 하드브처다벨이 어떻게 죽었는데 처정아스고노라다 그렇게 쳤다가 구이다 능거쳤다와 그 추이대나다 그건 오우다 재상한 죽 대노 답고단 느니라처럼 청한다다 시아리대나다 시그다 쳤다 재상한 죽아시 대노 답고처럼나다 너무 올라가는지라 샤스키얼 대당아 처거근데 쳤던게나 그렇게 다치근한 시도노 또와 그 성금에크모 대노 답고 공내 아치셔군노 당성거다 안디 담비능나노 처거르스 저완다 따뜻게 때미 작동나다 뜻참마장노도 점천대 특히도 오케라 대당하다 쳐다 인지문지다 그게 구근드고네도 무진소 그게다 아지다가조 암두고 사찬더니 자꾸나르도 무저라지 자득구나 자다다 쿠땅에던로 구거르다조다 돈바카 시아리 따당성 아지 돈바요노 말 돈바시리다조 저땅나 흥거지노디냐다 돈바스키요 아 따조 지그니다가 흑치그라도 못하가 지노 흑 상 담우다 흑쪽스키요 흑쪽지다 다스키요 아야 톰바즈나 쳇땅이나 다그다 흥거진우다 쪽디냐다 톰바스 되게 다다그 톰바이나 쪽고 쪽이나 쪽고 다가그다 다그 상하는 거 자다 샤리 어 자다 샤리 디나다 지그쳇제 자던 밥 죽으니 와요니 아니와처레 자다 초죽으니 와요 속어도 옵자다위나 옵자다 샤리 디나다 그게 자가 아 다 자라다가 오마라티 콘디리 대당다 자셴보글로니 덴로니 자촌니 담아르토코 아주다가 당성다 제남바가 초르타시레 하고 그래 자다 쿠나라는가 오마죠왔던 거 소원나라던조 통라 자다더라 촌나 말이 아 자지게서 지금 멍아일리 구이티 당나다 아주 곰바자 정라더니 나다 자성아 치우는가 초성능아 멍아 체체일리구가 대당다 자다와 그다 혹시 혹시리 되게 멍아시리 때 당나다 저래즈나 자다 촌니 자다 심니 어 자디 좋아요니 어 그게 또 몰랐고노 아주 척을 그랬었죠와 용족고들이다 그게 랜샹시와 그게 지금 구글한 구근데 건데서 인사할게 대노 답고다 처리해서나다 너니 청안받대 나라다 이렇게 시아리 때일리 때나다 그게 척을 열피다 재상한 요원이 어 또 못한다 나 송종놈들이 대당나다 돌나 공설진다 동리 타득 로커코니 통나 아더스당냠스 dor dina chere kuni she kunu go ta da ga chaga rig se jerwa ta ta ku ta chaga wa ke che anisa ni u kang ni lang na ri ti chu kang ni lang na ri long thi wa kang ga nei u na chu long thi wa kang ga rang she na chu a ta gan tar jon sam ga khar ge ta ga na chu na chu o ta ta ga kang tar chang lo khur ku i thong na da ke ge dar sa tang nyama si te no ta ku dan da da xi ga da azu chwa ga chon ni da ka chen je sam ga tan da tang jeli she na chmu zire zna tang sang a chu ta su ri ke jong da na ta chir tang na zu ne su na su chi ku ta lam a ri ge je yo ar si chu la ma shel sku no ta a ri ge je u ter ta ku ne rang ge she nyu a te da ta si chu la ma she sku de ta tang sang a chi chang ma hi nu ta ta man kang na su na chire zna ta man da she ni ka ka ge chu go no mar to si ra chu lam ka ka ta ra chu thap ki wa ma ri da ni a chi ku ne ge lo b jong li ma ra su na chaka gara da nal ma nga ngwen gu yin ta na ma tsa ka cha da na ta na ta xu tam no ga ta ni wa yo no ta ri ta na ga

0: 부리 동철 렌게메크 아 다 크리조고노 차차송자 다베 카카미 카세르카켈 딱시가 을레마트와 어 다베시고와 가니그라 헤마트네 뜨무가 카크송군네 뜨무아조 년천능조나 르교가 데티라르다 어 사마요나 처메송을 다 조치레즈나다 처거다 세속다다 좀당네 점천 뜨무스 대인노 답거다 다가 아 세속은진주고 처레스 세속은진주고 처다 동화다다 마트나 처레즈나다 아, 다 지금 지금 초고게. 어디 상은다 열비라 되고 공리션으로 다들 초고. 또 마초나 다 제레즈나 다 디먼 사실 장위 맞듭 디스 디라 마우비다 철진던 종교족지구가 아다다 그 첩덕과 시화정이도 다주 최월타도 첩덕과 다주 결리성에 아주 조마주 이제 날 커튼젤리조르다 소튼젤리조르다도 다 디용 아주 시화가 그 아 극적으로 정이다 땅에 다주 결리성 떠내다 쓴적과 떠다버리스 아 접속과 정의종은 아 된조니 처리에서나 맷답다와 그 통체리도는 너무 딘데다 어 정의시 화쇼비 천치 초스 아 다가 접속과 정의종은 너무가 어다 시환도 제등나 처절해나 다주 처완이 탈송하다 버리 대인노답과 다다가 덕쇼치고 그 천차 초대결과 긍리에다즈나 어다 접시세비 메롱 야진더스 어다 철라셰바 동치고가 아르크이 종르 망흑 어다 다가 희샤 연든 on data da seven melong ta ba aya chalwa ta nang na nyugma me nu gun demo ge xisha sau and the yens te da da memba la su gen ji tong tin zo dan de ne ra ta song nu de a memba ge da le da a chi a rik ge shu ti ge shu da zi wa memba la su su go de na memba ge khna da a zo mang chu ra yo ar a ya a me machine ra ka ra yo cha su tam chi gen da ra ka xi ge shu wa a rik ge shu zo de a ya tong tin zo
1: 年看南巴, Dichuji, Tangdea, they tongues of the Lenson, Stone Sum, the Ninjua. Lenson dear, Sondri Batang, Donzimba, Rang Mudomatang. Sondri Gankara, Tarji Dahitang, Dahitonjua. Starkalwa, Stamjin Su. Chitarkalwa, Rantarang Tang Sonam Rinchinjin, Nian Canaba, Daddy Muhi.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야한다직 그즈몰 한지 다든찬지 남그 상크나바 디다르땡 남바시 잠지 농진반다이나 소프트맨 정도는 엔팅킹 워크홀은 팅그 참지 공회 상치용제 대친세리 라진단들 그버 그와그 젠딩 나나니와가 일르니 레슈니 카르트글린 단들라 싱케나 단식 아르트 지그치 글와 간종 테라라 글마 프무스티니가리 송메가스나로

다냥 뜨고지 하라다냥 뜨고대고 아예 알라이 중일는 고타카 알라이고 아예 나나영 라일는지 알라이 칼라이고 아예 디친 따톤 알는 따치나자고 아예 아자그타야니 논지 헤탕응 시루고 아예 아자기타메니는 치르고리디고 아예 아리야타냥 뜨고지 헤

0: 나타르
1: 하나로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야다고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게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기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갸르똥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기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똥제인
3: 촌친더라 알랑흐 땅섬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shasim-ja-chom-chin-da-ra.
5: Chom-chin-da-ra.

0: 디촐 녀르니 등 가르마 섬전니 디촐 녀르스마바 사른겨 냠주 고차통 샤제인
1: 소는 워스클 온친
2: 소문 워스클 온친
1: 사른겨 냠주
0: 디촐 녀르스마니 디촐 녀르스마 등 가르마 냠니와 디친 세리 렌친 통제인 냠크남바 Tsormuna jangzhuwa nyanchin kheng woshkela longchin ki nyan shiwi linchin huanda tangchar sung kielchi nyambar guajan chi.
2: Tana Beijing ji di su lwudin yin.
3: Namo gi tuanchin, pege gi lamne nyan zhun shu. Kandilin jian ni san xin ba ni, Zhongya mi ma guin kyeb longchin lekung gi pege chin lam yi.

0: 파르도낭 유리 냐르사제 유베 계시 고급 제베 돌라 포비는 라스체 초지 주유 점리토 군년 망쇼타 시균 치슈기 도규 조제기 방주지 김백문이 롱문 처부낭 중화 이 시베기 롱동차 가시기 로규 섬두유 니도니 장을 류도 아바라 지급 주지 시진핑 대가로 독심 능급 중화 이 링내 총노르디다 송교타 균지 협의제 야구 체구시 년두낭유 로지 학점 송신 롱문 처부 심주 링키 존내 처부 청진 진도 규르세 모두 교수 당대 십세 토외 청진 튕콩 주요수바타 심주 강기 냐르차 집에 버리 숨기 십주라 청진 진기 익사 수시 보르크 잠바남 청진 진도 규르베 락제테 각주토바 집에 카도르 링의 집시 차라 상월 규르규 롱문 처부 심주 링키 등위 수지 유제이 만주 지급 조직 응학주 토더 바로 송토 로라 덴보르 년에 롱문 처부라 천세라 덴에 송급 제배 멍시 심주타 제자 개비기 리드라 나르비 중노 개디 중화이 직내 중노르 디다 균진 야구 천에 남야 외동 세르와 제주 예지 제유 유난 리장토 리장 총기리 동바 직내 심주 링기 사르도 준비 너슝 냠주 리드강 무유소 주고소 바타 동바이 너슝라 규림 정신기 송급 제배 리드 비신유 李江中给的东巴人类心中领给关键和解利益。按照东巴以人类心中领给，明儿东巴以能兄给前天一直贴松东给家上什么样子解决吧他。他把东巴以能兄贴国给一时吧，让咱们点给其心预备。我们的节目了，千里见他，千天见，黑把前解给松给切的，我们就托把解决了。千里的准备，蒙西定预计解决。 人员松局接近所就拉达的前提，新疆团重建松局所及其三年级外面人员学校松局陈述短不谈，改用其人员用局习学的听习不起不走心，改用其胸控电子项目就刚图廿三级别人员给叠加了妥当级别七段下级别我所，每组七段不认真心。中华民力给早期学校松局业务级别松月岁月，各个人员局持续陈述四一四站六大名级。 俺最头头派出总图，松江安塘部的小舅他用钱多，人民日益松江马拉虎大总理，人民松江局局队内部介入当地，在其学校南面伢子大多不谈，其热巴拉偏多头把七星月季九月，伢多你怎样来到中年巴拉，或者这给一马看地，这都松江七个月别，外面人的学校给名多年，每日给外面人的学校给，咱们三区给名多了，第二个俺叫多不月。
1: 年末节做六四千里人的赠送给外面人的学校给名多谈，民雄南区别，中国南站给东坡的南站十区县的牌儿忙多些呢，咱们给安塘坡的留票。松桥区军警团，片区区塔尔贝东的，明儿黑龙江东江重庆的给外面人的学校城镇杨连康的，越过我吉州泥土岸主要许多区域，镇东康南，贺州这给陆军和军团杨文吉做啊。 提醒伊玛坎基，先把他们救灾难、受灾难被通的、损难们退回，加入我们把的参与。东江重建的外面人的学校，他人员松局的那几桌人留着一。俺去外面人的学校，成绩建给松局组长了，滚地火大当托，催促前边再去年谈罢了，一个说这些一日拍不就前的，或者以人类与内托罢的参与。
0: 等同金康堂外面人的学校给拉西斯军区谈，人类三队团在俺所协助区中呢，那为外面人的学校呢，忙给所谓去贴点东西预计节约。人类堂人均学校热心忙给所谓去这些嘛嘛些，并叫他继续配给了样，女把俺的拉过团行去。贵州以强些的居多那边，反正热乎呢。
1: 咱起了东尼的月饼，今日是贵州以周部市的谈，范江认为腾新给过了十月初归不幸天气不嘛事，提给日区三年谈，人类给孟西生命，怎么了中国军康松江给重置三所团把我们把的参与，贵州范江认为阶级级别人均松江区土团局局长任小利益，认定多越过我东局的最级别，值得纪念。
0: 如果给特色的给为那段点过去的，认定给对面中康苦肉了松江七八摊，日向多暖特节的，比例中康天空了点点，反正日月他过了三公司，中康康苏摊，比例忙是廿三所，将多天用给团来进行修建前年，三年提给忙做，连续不拍头脚了，归去七个月解决。咱们人中松江南这给七八零五八的行了，让给给学校规，解决过不住了，秋对解剖前这天，培训了六月八。

0: 边角的葱墩娘里颠簸塔军政啊批建筑局的官邸当地有几群图 초니뷰고인냠레타니기니비 Mingara, Jungurun Jarmingi Kile, Nado Nikitam Yu. Jarmin Sozon Sokjin Giji, Trumbu Jujin, Nikulun Fuyi, Motu Chibrasina, Tianangi Kile, Sumchin Nizam, Jungu Chomra Shune, Lodjung Yen Chin Yubata, Kile Minuoshi, Jungu Chomra Shubi, Luju, Losumchusam Yuba, Tana, Lodjalazam Chimbi Kile Yan Yubashi. Kongi, Jarmeta Jungu Gigum Niki Benjur Tetun Jidu Chung Yubata, Kile Chega Zamgi, Majo Chishu Narwe Chir Dungzi Yuba Tetoni, Cho Nibu Benjurun Jiwara, Yichi Chiba Sebr Tun Yuji Nishi Chintu, Adidas Sobi, Jindom Shunba, Manpe Shunki, Nanzu Mima Shogur Tungjur Judani, Suzhou Ru, Debgi Dine Chishu Tizu Yu, Tetoni, Nanzu Jungu Chomra Mutu, Chir Dungu Yichi Yuba Kangli Tun Yuji Chintu, Jarme, Hans Shir Gunsi, Giji Chirzon Jigip de Shiba, Lamula T Sarguibara, Jumu Giji Nang Jimma Dun Tona Shuba Yu, Hans Shir Dini, Jim Shu Tombane, Majo Chigan Gurota, Lam Tse Durin Kesin Shini, Nanzu Ningbo Ru, Mima Shogur Chingadon Dani, Jungu Nienje Tungi Jubim Tampu de Zubi Yinshi Tuntu. 초래지나토 자르멘 초기 튜미 망부시기 중국 롱아젠 주영업이 차르구이기 자르멘기 켈레르 튜니 켈진 딘루 시에유 자르멘 소송 속진기 중국 레드윈 직지 켈진 토만스 사르구바라 롱아젠 주영업이 차르구이 자네나 켈레니 사르두기 체부인바 내시체 유비 자르멘 켈레기 거수신부 슈구유 티니 기젠덴비 다다시 지지 준도 타딘기 체구토 터동 낭진외마 뎨초 급구바 칭안 원조 체유엔 중국 이지 낭진외마 뎨초 주기 주장 쉰바 리고 칭키 모주 체바르 시나 낭진외마 뎨초 니르원닌송 낭진외마 뎨초라 후르다 슈겐기 총뒤 갸다 게주 유비나 자르민기 총뒤 니슈 접시 유바 베르나 다중타 벤츠 宝马 시멘츠 차이스 베어 韩斯西尔公司界催于不谈南征文马敦措给中国重视国门这个切的东西特别了相对续本尼加尔明给切了中国的用为库格比亚学的不谈加尔明给南征切了他命运比切了这着萨尔对切了长进切了这只经给切了所体位门外学局了各司学局不是
1: 杰西吉克康森古雄吞康奇组织切别年冬亚明尼斯做主律泽民奇逼近冲击令门奇国年前逼近土逼行摩洛克坦斯是托尼斯斯尼杰索埃弗里克吉克初期冲击坦冲击了其推米松巨拉赞坦提醒泽民与国冲击了年门之前做及聪明推米卡季节学院 从小观众期，西北比瑞坦平村街西的村局了，匈奴隔壁，中国坦埃弗里克瓦里克，随军在做军队用瓦器具的命令，比瑞坦严格定色切的，中国坦埃弗里克瓦里克，米区人内比瑞坦，冲克瓦里克，严厉批给两部严土出席切局不是。 米区人内比瑞切割铁，埃弗里克坦中国瓦里克，严厉给内部开前途交关。年冬亚明尼舒泽州罗尼，中国坦埃弗里克瓦尔经济组内龙个团局扩围落银了。去年比亚姆托电气切别中国坦埃弗里克瓦里克，米区人内比瑞罗西干涉。他电气切过数天，埃弗里克给科比冲击他，推米忙不行呢。冲克皮给给卡鲁吉尔看他，西边瓦尔另外拉林达尔看下大事。 推运年年呢，观众去西北比瑞坦平村街市进吧。你跟你偏用啊借了明年，比瑞坦推动顶色切的，推入三把推坦南部官渡，中国坦埃弗里克瓦尔克来往集团错误，两头对齐，都不受结束批阅。 스네게키 진산서의 총결키 총지션바 하지 비지 단염구치바 창문니 시도 모두비 가게레 주위에 개그식지 소부타 콘키 총결니 에프리카 탄 중국와 자조로 군대 동위 제3식도 교류고일라 중국타 에프리카와 냠레 링디기 총재 퇴교치비 최시 가내지가시 미추진의 비지티 에프리카 탄 중국와 키 냠레기 니법 개진 도조고 칸라시나 진네니 시디 시딘 예바티 초신키다 주타 겐더시와타 삼시 서도 동화제러 편도 유베 지지 송유비시 슈누와 데이터 탐도 동화니 에브리가 탄 중크 미접네 미접와르키 제람상부 멍시덴토 동화시기 니동야미 니슈저주르 주구타 에브리케 미슈진네 비제르 뷰다 치군 세트나 슈누 니치비 리첸키 중국타 FJK 슈누와 베리 체결 통신 체결 진더 주베 치 숨니 중국탄 지게 기본준키 슈누 뷰저탄 총결키 중그르시바 주된 조어 체네 체고 링문 체베 슈누 롭스탄 링문니 삼시 습도 동화타 시베 펜춘 지실 진베 루치 케친 시인베 문진 직튼 총유 민알 루번소 칸탄 중국르키 에프리카데 중국탄 에프리카 와르키 레지 롭스 냠레 체시소 남찬 랑린 따르와니 정진 랑제탄 추치 수준 겐참주위 차총소르 민네 에프리카 슈노소르 우유종 진유 소종 체디 에프리카 사네기 소레 지엔피게기 고코르 참베 중국탄 에프리카 슈노와 베리탄 신덴버 소경러 레디 뷰다식 뒤치 예버시 모르크 말라케시 총케르키 총지투미 파타웨이 롭스 냠레니 에프리카탄 중국 자조기 멍시덴도 동외 각제 로스식시 전다른신키 리지 롭스 냠레 남차인비 루번소칸키 에프리카 슈누 차토 총튼타 정진라제 미터브진누소 칠레진누 콩토 추교로 람데체바마세 에프리카탄 중국 자조소제탄 튠조르 피게르 구슈 체보네 유지타 콘키 루번소 칸키 시큐 나르웨 치르다네 에프리케 슈누 티웨만와 티츠네 페보톱규 정와 유지 송유브시 하지 중교르 나슈미럽츠 에프리케 탄 중국 와르키 자조 모투 군진 치고 슈누 초 제삼 주번네 에프리케 탄 중국 와 티웨 군신키 정와 주바르 군디 동교 티지지타 콘키 에프리케 탄 중국 와르키 자조 총키르키 타게 가치르다네 슈누 케완탄 그제 케진 켈레 케진 소와 비지 탄 종원러 군디 동고바타 초니비 슈누 츠 남창 염준탄 라단지네 폭두 니진 펜춘 시도 용와르 치구시 손유비시 벤조 총튼탄 자조 총결와르키 비지 유고르소 협공칸키 냠레 나르웨 습도 동고바타 냠레 용탑치바니 최고 비진 에프리카 추원키 투민망부 도골치비 추시케친키 체식시 모르크 피스 총키르키 총지슈엔바 리바니 중코르 첨지용팅 수바인신 콘키 중코르 첨지용림신 중구피계기 총재를 문진 사바 용구 도지타 리바르키 모르코타 중국의 컴니뷰 벤조 총튼타 유고르소 협공카키 냠레 습도 당화타 중국의 길에 티웨 마우와 모르코르 마조 치발 교티 사네티가르 고급 사업 중요 페스톤켄니 로규탄 진에게 통콩 표숨처비 나촌시 인비 유고 리지기 멍시 댐부규 난수 중국 총케탄 벤조 총튼탄 자조 총키르와르키 비지 유고르소 협공카키 냠레 알웨 습도다네 개금니뷰 망초기 펜춘티웨 규륜토바타 미만기 자조 습도동규 지구치기 유지송유시
0: 브랜디 벤조르 기에서 부준부류 기룹라가 민내 생가 되내기 면주면 간토 중국 멤버 시기 내비 미리 대기 주지 조미 창극 된바라 내비 로즈 직도 짐내 창극 문지타 랜양다 입투표 대토네 내비 미시 라스토바 증기유 대내 미래의 공비위 브랜디의 로교르 치기 중국 총은 기원나 차주기 최고 비유 인신 쿠도비 파르캠스 미소기 캠비 추기 미미 뉴어시니 겨집 샤주 치지 갸르도 딱제 치바르 용어시지 브랜디의 로교르 치비 중국 면주루가 카니슈 접시비 루빈 류강기 원주 치바르 시는 타딩기 최고 비진 총회 자장 마법 명가타 슬린 총기의 미마 명가 당부 민내 생각이 직지 개진기 중국 면주 루가 카 니슈 접시바다 냠지 친네 기주플라가 민내 생각 디네타 부정부로 총기르기 개세 명가도 겨지포비 네버 숨기 잠라 시작주 체유버시 로숨주 성을 리비 야미나이 심규 첨부 팁신도 중국 면배 니미시 라르스 제바라 토지지 슈기 인시 신도 司令长级的密码敏感堂部明年参加给面包无权给三个月不然不论第二天马的他尼为目击为是七三月的三年提高了接近给那天马行内部忙不了推动的面具没特别那些七度都送我他内部开机了接近批特动明年新月月下去去开不远三年提给内部开局他蒙西直接给拆进新部的明年筹备拆给这六七月的他 집기치주기주덤니체티체유지된도 샤규캉토 산에티게 멤버시기 중국 멤버인 주치워 겨집 샤규 최신 유바타 가지 치위 루지 체급 중국 멤버 공무미 라즈기 십진내주 배된치기 휴 우전기 난제 산에티게 멘트 민나라 롭치 체바 규 시지타 라즈 브룬디르 응외수 샤네 산에티게 멘주 차긴 림신 렉스 동규 저와 유지 시바타 제세 멘가 민내 생각이 주진 니시무위 이사르괴바라 中国民兵三年提及历史基本上现在他老子娘居前队有个天地让他们被查去及时天安子罗民居老子托了东罗起地内边的民居给协助要不扩团其突击送图布伦迪的家对中国雄族期末我中国唯一三个国家我拿查去你中国他布伦迪我的罗马人确定娘们的军队定色切比独立性行行 年冬就住了中部几个米币四兄弟为了查去南站给娘们的垂顶下村从为新经济人际前呢布伦迪若三年提及接着破冰内部顿给拉咱们了加通下去切不断切记特动面具肉油汤老子比日现在不所用所给列顿亚比年布伦迪明年参加给面具协助出在托了东若切预计送读
1: 이런기진지뷰진서베니차明二一人堂二里牌三十级推疫情能团我所定期穿他铁路穿你比明大贵新月级协约二里穿给你前边为你出了行呢二里比如你给二里堂一人给天宁六度期那边团呢东土九级给三十级托了明大贵不他三十级都铁了那边团新月级所在签约 提出一个表示时期二日总统提出普公我们也且提了明大国约及协助二日自雄期托人表示时期年前年久了二日谈一人牌下被三十级推移及我们给南团开不扎切约不他团前举起一托年霍尔姆斯出库国门起给他一人给我们自己嘎嘎嘎谢六度东局南团国约不满塞 中国老子人心气全民处一人肯定对内团他就切据文把密兵一样谢谢切据不是年初新开明年二日总统选拔万斯坦一人出错给出本卡里巴夫一年七别二日坦一人气推门错别托车贴明年七夕大日苏子日图切据银西谢据不是 生个人给公司来参演主修勤密码给出了他中华银李参演困难勤
2: 这是桑布拉什下面要连接内蒙特中央农村人群集结来看拍个车辆头过去许别来参现代南三角拿着地摊里其他人给社交订阅八岁刚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这团约他视频给车站三不通突别落地不能求前五队长吧擦糖二级农场军备呢地摊里也拼到约是地摊里其他人给社保都约
3: 希腊区别吉利亚恐怕加倍比呢此人逻辑用途不是那个独自把刚果的选比呢吕中用外马赛看多亚让国人嘎比你就来约托格的地摊
4: 你既然给恰南约给你一万钱呢通过杨家的撇水动图
5: 给国姐姐龙珠杨思前呢地摊了偏多千不要写
2: 디타니 튜타 남부군도 도낭 차구비 청와시기
0: 류종의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2: 디탄기 중국 난조 창매 냠토 송교